0: FM 91.4延吉综合广播。闲话少说，快乐加码，让我们开启假日喜乐会的第二时段吧。
1: 望子不成龙。三年。

就要拥有自己的族群和领地了。如果你想他们，那么就去亚马逊看他吧。

过年还能回家吗？要是回不来，

0: 价格处于高位，部分直播间却逆势推出福利价足银，价格远低于市场行情。
1: 我今天。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6월 16일 상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복은 우리 시에서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론수를 깊이 학습 관찰하고 신임 간부는 오래된 문제를 정돈해야 한다는 선명한 향도를 견지하면서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를 과감히 직시하고 오래된 문제를 집중 정돈 해소해 난제 해결의 실제 효과로 기업이 혜택을 받고 대중이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경 방지 공장은 주문 감소,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소의 중첩 영향으로 기업 생산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워 2019년에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재에서 대상 활성화 진척을 살펴보고 개조 진도, 생산 경영 회복 등 정황을 상세히 로의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금혁 복장을 유치해 대경 방지 공장의 유효 공장 건물을 현대화 기성복 생산 기지로 개조한 것을 요약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 공예 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적으로 제거하고 일련의 자조 브랜드를 육성 구축하며 제품 부가가치를 일정 높여 뛰어난 품질과 량완 평판으로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생산 능력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길 바랍니다. 의강연화 문화관광건강양생대상은 애득자동차무역성의 유효자원을 이용해 종이건강양생, 로인대학 등 경영모식을 일체화한 로인건강양로종합체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은 기존 건축물 철거, 운반과 전체 설계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고가부는 현지에서 개조 진척 상황을 살펴보고 시공 안전과 공사지를 확보하는 전제에서 대상이 조속히 준공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주동해 더 많은 로인 고객들이 연변해와 만년을 보내도록 끌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서 호가복은 선화여 연결데이터 호수 기초시설, 지능 5세대 이동통신 제조 사물인터넷 산업단지 대상 현장을 찾아 대상 현황을 살펴보고 대상 유치 건설의 전후 경위를 상세히 로해했으며 활성화 추진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토대에서 사법 경매, 기업 연결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해 활성화 강도를 높이고 의향 기업과 자주 접촉함으로써 백방으로 유효 자산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구에 위치한 IT 정사, 서울 국제 아파트 등 유효 건물에서 호가복은 현황과 존재하는 문제를 요약하고 나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결사로와 추진 조치를 토론했습니다. 호가복은 부동안 리익 주체의 부동안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다양한 활성화 경로를 적극 탐색하며 자금 균형이 어렵고 소속 보충 처리가 어려운 등 까다로운 문제를 백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결시 대종호텔에서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 은행 기구 책임자들과 깊이 교류하면서 자산 현황, 채무 구성 및 활성화 리용에 존재하는 어려움을 상세히 로해했습니다. 호가복은 시장화, 법치화 수단을 능숙히 활용해 막힌 부분을 뚫어 오래된 지표가 다시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이어 연결시 따뜻한 쉼터 대표점을 찾아 시설 배치, 봉사 모식과 운영 관리 등 정황을 상세히 로해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 정책 조치의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관건은 대중이 만족하는가, 지속 가능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시장화 운영이라는 이 방향을 견지하고 따뜻한 쉼터라는 민생 공정을 정성껏 잘 꾸리며 여러 부류 인원의 수요와 정밀하게 연결하고 편민 봉사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며 쉼터 봉사 피복 범위를 적당히 확장해 대중이 실속 있는 혜택을 얻게 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의력사적으로 남겨진 문제의 매듭을 푸는 것은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을 전개하는 중요한 임무이며, 목전 형세 하에서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돌파구입니다. 전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의력사적으로 남겨진 문제를 해결하는 중대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신임 간부는 오래된 문제를 정돈해야 한다는 선명한 향도를 확고히 수립하며, 과감히 난제를 넘겨받고 오래된 문제를 해결해 문제 해결의 실제 효과로 인민의 신임을 얻고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중점 구역과 분야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개발구 공업단지 등 중점 부위와 향촌진흥 등 중점 분야와 정부가 투자 건설한 각종 공사 대상, 그리고 유효 토지, 건설 중단 건물, 빈 공장 건물 등 해결 중점에 초점을 맞춰 법에 따른 회수, 사법 경매, 임대 양도, 합작 개발 등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최대한으로 기존 자원을 활성화하고 자산 리용 효능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로써 유효 자산에서 효익을 얻고 기존 자원에서 공간을 얻어 부담을 재부로 바꿔야 합니다. 정책과 책략을 중시해야 합니다. 깊이 있게 실태 조사를 전개하고 오래된 문제를 정리 점검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분류별로 시책해야 합니다. 지도 책임을 다져야 합니다. 당정 주요 지도 일꾼들은 직접 나서고 분관 지도 일꾼들은 끝까지 예의주시하며 전담반 난관 공략, 한계 사안, 한계 대책을 실시해 문제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이 있도록 해 회피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흐지부지 되는 것을 견결히 봐 성내 두 강팀의 맞대결이 성사돼 경기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경기 시작에 앞서 다채로운 문외 공연이 먼저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출연진들은 붉은

0: 변강비춘의 푸른 꿈 붉은 함성, 성세 장홍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연변의 독특한 민속 풍정과 깊은 문화적 내포를 생동하게 보여줬는 바 관중들의 박수와 환호가 이어지면서 경기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어 힘차고 박력 넘치는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양팀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했습니다. 선수들은 모두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축구인들의 투쟁 정신과 패기를 보여줬습니다. 저녁 6시 경기가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의량 측 선수들은 경기 시작과 함께 빠르게 경기 흐름에 적응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정확한 패스 연결을 이어갔습니다. 측면 돌파와 중앙 침투, 중거리 슛등 멋진 장면들이 잇따라 펼쳐졌고 매번 공격과 수비가 맞부딪힐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뜨거운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연변팀은 0대2로 장춘팀에 아쉽게 패했습니다. 경기 당일 우리 주에서는 문화관광 및 상업무역 장터도 함께 운영해 스포츠 경기를 매개로 인기를 모으고 소비를 촉진했습니다. 호가복은 특별히 장터를 찾아 각 판매 구역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흥행에 성공한 스포츠 경기 자체가 도시를 알리는 훌륭한 명함이기에 대규모 인파와 관심도를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 상무, 체육 등 부문이 협동해 문화관광, 상업, 문화, 체육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무형 문화재 체험과 특색 음식, 민속 공연 등을 경기 전 과정에 융합해 경기 관람과 관광, 미식 체험, 특산품 구매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고 경기장의 열기를 경기장 밖까지 확장해 경기 행사로 형성된 유동량이 더욱 뚜렷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청단 길림성 위원회 부석이 마경혜, 성체육국 부국장 류기, 장춘시 부시장 로월, 장춘시 정부 부비서장 로춘야,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치도부 성원,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그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왕길보는 시당위 리론학습 중심조 단체 확대 학습회의 및 학습교양 독서반 단체 학습회의를 소집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 시당위 리론학습 중심조 성원들은 어떻게 의호 발전 경험을 학습하고 본받아 현지 실정에 맞게 현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인가, 어떻게 사고화식 좋은 간부가 돼 인민을 마음속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임기 기간 한 지역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인의 사상과 사업 실제를 결부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의호 발전 경험은 현역 경제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황금 열쇠일 뿐만 아니라 현역 경제가 난관을 돌파하고 도약 발전을 실현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정치적 위치를 높이고 의호 발전 경험의 시대적 가치를 깊이 터득하며 정확한 정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선진 제조업 발전 방향을 확고히 견지하고 공업 강시 전략을 돌출하며 의약과 인삼, 복장, 자동차, 민속식품, 전자정보 등 중점 산업을 중심으로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 난관 돌파에 해 활동을 착실히 전개해 특색 산업을 확대하고 우세 산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비교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관광 흥시 전략을 추진하고 삶이 머무는 곳 연길 문화관광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다져나가야 합니다. 1978 문화창의원과 도시응접실 등 문화관광 대상 건설을 다그쳐 문화관광 업태를 풍부히 하고 문화관광 소비의 흡인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야 할 일은 적극 추진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며 절대로 제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혁신으로 발전의 병목을 돌파하고 개혁으로 장애를 제거하며 실무로 곤경을 타파하는 것을 견지하고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중점 개혁 과제를 심화하고 기반 시설과 민생 대상 건설을 총괄적으로 추진해 전역 발전의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실무적인 기풍을 발양하고 사고화식 책임 담당 간부가 되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언제나 인민을 마음속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군중의 창조 정신을 존중하고 군중의 급하고 어렵고 바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일선 사업법과 격자화 관리 등 기재를 엄격히 실시해 도시 건설과 관리, 기층 사회 관리, 민생 보장 등 사업을 전력으로 추진하고 간부들의 수고 지수로 군중들의 행복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책임을 짊어지고 큰 일과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개혁 난관 공략과 대상 건설 등 중대한 과업 앞에서 과감히 결단하고 책임지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0: 아울러 정확한 인재관과 사업관을 확고히 수립해 일을 하고자 하고 일을 할수 있으며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간부들이 무대를 갖고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하며 착실히 일하고 실속 있게 사업하는 기풍이 널리 자리 잡고 실제 성과가 존중받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시당위 이론학습중심도 성원들과 기타 C급 지도자, 시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24일 시 국토공간계획위원회 2026년 제2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고 시당위 서기며 시 국토공간계획위원회 주임인 왕길보가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제2사회 봉리원 건설 대상과 연변주 의료 양로 결합 지역 중심 건설 대상, 동부 전민 건강 지역 중심 건설 대상, 연변대학 학생 숙사 A구역 건설 대상, 연변대학 양자과학중심 건설 대상, 국자원소구역 1기 건설 대상, 인민공원 울타리 개조 대상, 연길시 국토공간 총적계획 동적누지 방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국토공간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민생복지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높은 수준의 계획과 설계, 고품질 건설을 추진해 계획의 선견성과 조율성, 개통성, 장기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국토공간 개발과 보호의 질과 효율을 끊임없이 재고해야 합니다. 또한 계획의 인솔 역할을 강화하고 설계 방안을 더욱 보완하며 각 측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수렴해 당면 건설 수요가 장기 발전 포치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계획 방안이 발전 실제와 민생 기대에 더 부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 부시장 해문파가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시 국토공간계획위원회 성원 단위와 관련 부문의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2: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정길 작사 김학봉 작곡의 사랑이 최고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모르면서 한다고 뻐기는 것 사랑이더라. 틀렸어도 옳다고 우기는 것은 그건 역시 사랑이더라. 끝도 없이 밑도 없이 덤비는 것 사랑이더라. 사랑아, 나의 사랑아, 그래도 사랑이 최고야. 류철석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박정기를 작사, 김학봉 작곡의 사랑이 최고야를 류철석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국가마약금지위원회 판공실은 일전 디플로오로이틸 등 16가지 물질을 비약용유 마취약품과 정신약품 목록에 포함시킬 때 관한 공고를 발표해 디플로오로이틸 등 16가지 물질을 관리 통제에 포함시켜 남용 피해를 방지하고 억제하기로 결정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목록에 관리 통제 물질이 추가된 이후 우리나라는 412가지의 비약용유 마취약품과 정신약품 및 펜타닐류, 합성 칸나비신류, 니친류 세 가지 전체 물질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네, 요즘 시중에 여러 가지 종류의 복숭아들이 육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수밀 복숭아, 천도 복숭아, 황도 복숭아 등 복숭아마다 맛과 향이 달라 여름을 복숭아 향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네, 계속해 복숭아를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품종을 봅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삭아삭한 식감의 복숭아를 좋아하고, 일부 사람은 부드럽고 과즙이 많은 복숭아를 좋아하기에 올바른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삭한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병아리 복숭아, 천도 복숭아, 혈도 복숭아, 구보 복숭아 등을 선택할 수 있고,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밀 복숭아, 납작한 복숭아, 황도 복숭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색상을 봅니다. 복숭아를 고를 때는 바탕색을 보아야 하는 바, 이는 붉은색이 물들지 않은 기초 색상을 말합니다. 만약 바탕색이 뚜렷하게 푸른색을 띠면 대부분 성숙도가 부족한 것이며, 성숙한 복숭아의 바탕색은 일반적으로 흰색 또는 노란색을 띱니다. 그리고 외관을 봅니다.

외관이 통통하고 껍질이 온전하며 눌린 상처, 갈라짐, 찍힌 상처, 곰팡이, 즙 흘러내림이나 갈색 반점이 없는 복숭아를 선택해야 합니다. 껍질이 주름진 복숭아는 일반적으로 놓아둔 시간이 너무 오래돼 수분 손실이 많기에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촉감입니다. 복숭아의 어깨 부분 혹은 열매 줄기에 가까운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성숙도가 적당한 복숭아는 약간 탄력이 있습니다. 만약 너무 딱딱하면 성숙도가 낮을 수 있고 너무 부드러우면 너무 익었거나 다쳤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딱딱한 복숭아 품종은 일반적으로 촉감도 딱딱합니다. 마지막으로 냄새를 맡습니다. 잘 익은 복숭아는 더 많은 휘발성 풍미 물질을 축적합니다. 미성숙 복숭아 열매는 주로 풀향이 나고 성숙한 복숭아는 뚜렷한 자연향이 납니다. 술 냄새나 발효 냄새가 나면 식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내 전문가의 대상별 복숭아 섭취에 관한 건입니다. 수밀 복숭아와 같은 큰 복숭아는 한 개에 약 250g에 달하고 주먹만한 중간 크기의 복숭아, 으레하면 천도 복숭아는 한 개에 약 80에서 100g, 작은 복숭아, 으레하면 감 복숭아는 하나에 약 40g에 달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네,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을 발견하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선 갑상선 기능의 정상 여부와 결절의 양성, 악성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사가 당분간 특별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기적으로 재검사를 계속 받으면 됩니다. 오늘날 갑상선 결절의 검출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초음파 장비가 점점 더 발전해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많은 작은 결절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결절은 주로 두 가지에 중점을 두는데 하나는 결절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보아야 하며 다른 하나는 혈액 속의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인지를 봐야 합니다. 후자는 혈액 검사를 통해 더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와 생활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결절의 양성과 악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초음파 검사를 우선 선택합니다. 초음파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경우 결절의 악성 가능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보고에서 실제 낮은 에코 또는 매우 낮은 에코가 표시됐을 경우. 둘째, 결절의 형태가 불규칙할 경우. 셋째, 내부의 확산 분포 또는 기둥형으로 분포된 미세 석회화 점상 강한 에코가 있을 경우. 넷째, 수직적으로 성장하고 종횡비가 1보다 클 경우. 다섯째, 갑상선 외피 또는 주변 조직을 침범했을 경우. 여섯째, 목 림파절 초음파 영상의 이상을 동반한 경우입니다. 물론 결절이 상술한 특징 중 하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악성이라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여러 특징이 동시에 존재해야 높은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술한 표현이 있으며 특히 여러 개의 특징이 공존한다면 제때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의사의 건의에 따라 갑상선 천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 갑상선 초음파 보고가 있는 경우 결절이 단기간에 크게 증가했는지 여부를 비교할 수 있으며 이는 중요한 참고 의거이기도 합니다. 절대다수 갑상선 결절은 특별한 개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는 갑상선 결절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 음식을 먹거나 특정 민간 요법 또는 소위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갑상선 결절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소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 비어는 어느 정도 대중의 정보 비대칭 또는 공포감을 이용해 트래픽을 끌어들이고 상품을 판매해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쉽게 믿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환자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수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하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를 먹는다고 다 어른은 아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죽을 때까지 움직여라. 참으면 병되고 말 안 하면 모른다. 늙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초라해지는 것은 선택이다. 행복은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하루를 대하는 태도다. 며느리는 딸이 아니고 사위는 아들이 아니다. 과거를 씹지 말고 미래를 설계하라. 자식은 내 인생의 성적표가 아니다. 효도는 결국 셀프다.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 네, 몇 가지 점들은요, 한 교수의 사이다 같은 명언입니다. 네, 나이를 먹었다고 다 어른은 아니다. 아마 이 말 뜻을 우리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딸이 아니고 사위는 아들이 아니다. 네, 보통 결혼

0: 것을 방지하며 혈액 변형 등 돌방 사건이 발생 시 혈액 공급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헌혈판공실은 무상헌혈 선전력도를 높이고 계획적이고 질서있게 단체 무상헌혈을 배치하며 헌혈판공실과 혈액채집 부문에서는 작업시간을 적당히 연장하여 헌혈자 헌혈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임상병원 혈액사용계획 심사허가제도를 지속으로 강화하고 응급구급용 혈액을 진일보 보장해야 합니다.
1: 네. 자, 끝으로 헌혈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까?
0: 예, 희망컨대 더 많은 시민들이 연변주 헌혈 사업에 관심을 돌려 헌혈차나 헌혈이 집을 찾아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역시 병원에서 생사를 다투는 환자들을 구해주는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여러 청춘들이 무상 헌혈을 기대하겠습니다. 피는 생명이 원천이고 사랑은 생명이 서광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발소매를 걷어올리는 당신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멋져 보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전체 혈액 사업 일꾼들을 대표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헌혈하는 모든 분들에게 중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수혈을 받고 새 생명으로 돌아온 환자와 가족을 대신하여 뜨거운 피를 헌납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중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들이 있기에 오늘의 세계가 더욱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프로에서는 연변중심혈액소 혈액과 박소향 과장과 함께 헌혈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헌혈은 생명을 나누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소중한 피를 나누는 무상 헌혈자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또 헌혈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더욱 많은 분들이 무상 헌혈에 참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성의 허영실, 방송 진행의 김소라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막상 선생님께 다가가지 못한 채 홀로 끙끙거리며 골머리를 앓았죠. 교실 순회를 나오신 선생님께서 제 모습을 보고 다가오셨고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저를 위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배운 문제는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가르침을 마치신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딸딸한 데가 있으면 바로 물어보는 게 좋아. 너도 문제를 풀 수 있고 선생님도 내가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알 수 있으니 서로 좋잖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딸딸한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께 물어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고 그 후로 선생님을 자주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학생이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딸딸하다입니다. 좀 분명하지 못하고 의심스럽거나 아리송하다는 뜻인데요. 어떤 이야기나 상황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스러워서 확신하기 어려울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딸딸하다는 또 매우 뜻밖의 일을 당했거나 사태가 복잡하여 정신이 조금 흐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여 마음이 혼란스러워 정신이 산만해지는 모습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갑자기 들이닥친 일로 하여 그는 딸딸해서 앉아 있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봄 휴가를 계획하던 일이 문득 떠오릅니다. 친구와 함께 산속 캠핑장을 예약하려고 인터넷을 둘러보다가 사진이 너무 아름다워 망설이지 않고 바로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약을 마치고 상세 정보를 다시 살펴보니 주소는 모호하고 시설 설명도 빠진 부분이 많아 자꾸 딸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실제로 존재할까 하고 의심이 들어 곧바로 전화로 확인해 보니 사진과 실제 모습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 이런 딸딸한 점을 그냥 넘겼다면 소중한 봄 휴가를 망칠 뻔했습니다. 또 한 번은 급히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던 길에 골목에서 갑작스레 나온 차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을 해서 처음 겪는 사고여서 너무 뜻밖의 상황이라 정신이 딸딸해 한참 동안 운전석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어떻게 상황에 대처해야 할지 감도 잡지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딸딸하다는 우리 일상 속 불확실한 상황과 갑작스러운 일에 정신이 혼란스러운 순간을 섬세하게 담아내는 우리말입니다. 앞으로 의심스럽고 애매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확인하고 뜻밖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스스로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는 지혜를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캄보디아 인민당 주석이며 참여원 주석인 훈신을 접견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방글라데시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국가조속령에 서명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베네수엘라 강진과 관련해 베네수엘라 대통령 대행에게 위문 전보를 보냈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조석인 습근평이 26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캄보디아 인민당 주석이며 참의원 주석인 훈센을 접견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캄보디아 인민당 창립 75주년의 축하를 표하고 나서 캄보디아 인민당이 캄보디아를 인솔해 국가건설과 민족부흥 사업의 새 국면을 부단히 개척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지난 4월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하고 캄보디아 지도자와 함께 신시대 전천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새로운 장을 함께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양국의 상호 신뢰는 지속적으로 증강되고 재분야 협력이 부단히 심화됐으며 중국과 캄보디아 전통 친선은 새로운 시대적 내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종일관 캄보디아를 주변 외교의 중점 방향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캄보디아가 국가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고 자국 국정에 부합되는 발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지지합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와 함께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모색하며 번영을 창조해 양국 운명공동체 건설을 실속있게 추진함으로써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한 운영의 경험 교류를 강화해 당의 집권능력을 공동 제고할 것입니다. 둘째, 안정적인 발전진흥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상망은 공업발전 회랑과 의미 회랑 전략이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의 발전 예배를 충분히 방출하고 실무협력 성과가 더 많이 민생에 혜택을 주도록 추진하며 중국과 캄보디아 친선의 민심 토대를 부담이 다져야 합니다. 셋째, 각자 국가의 항구한 안정을 수호해야 합니다. 중국은 캄보디아 측과 안보 동반자 관계를 건립할 것입니다. 중국은 통신 인터넷

0: 인터넷 사기를 척결을 하려는 캄보디아의 결심과 행동을 높이 찬성하며 캄보디아와 함께 지속적으로 힘을 들여 통신 사기 독종을 철저히 제거할 것입니다. 넷째, 전략 협력의 모범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국은 캄보디아가 한계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중국이 제출한 중대 리듬과 창의를 솔선적으로 지지해 준 데 대해 찬상을 표합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와 함께 조율과 배합을 강화하고 지역 설린 진선의 기본면과 협력 상생의 대방향을 더 잘 수호할 것입니다. 훈세는 캄보디아와 중국의 철같은 진선과 양국이 손잡고 신시대 전천 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습근평 총서기의 적극적인 평가를 전적으로 찬동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조항의 정확한 영도 아래 중국이 세인이 주목하는 발전 성과를 거두어 세계 각국, 특히 캄보디아를 막나간 전 세계 남방 국가들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한 데 대해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합니다. 중국이 캄보디아 정부와 인민이 자국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을 선택한 것을 지지하고 캄보디아 경제사회 발전과 국가 핵심 리익 수호를 지지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를 막론하고 캄보디아는 시종일관 대중국 친선을 견지하고 한계 중국 원칙을 봉행할 것이며 중국이 국가 완전 통일을 실현하고 모든 형식의 이른바 대만 독립 분열 행각을 반대하는 중국의 노력을 지지할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중국과 함께 오각 전략과 1대1로 공동건설 창의 간의 접목을 강화하고 경제, 안전, 국방,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길 바랍니다. 통신사기 범죄를 척결하는 것은 캄보디아 당면 사업에서 최우선 사항입니다. 캄보디아는 중국과의 통신사기 단속 집법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합니다. 캄보디아는 습근평 조석이 제출한 4대 글로벌 창의를 확고하게 지지하고 중국과 함께 관련 창의를 관철해 지역 나아가 세계 평화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캄보디아 인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장기간 밀접한 협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과 함께 새로운 양당 교류 협력 비망록을 잘 관철하고 캄보디아와 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을 위해 조력할 것입니다.
1: 습근평 국가 속이 26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한 방글라데시 타리크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시종 양국 관계 발전에 깊은 중시를 돌려왔고 줄곧 전체 방글라데시 이민에 대한 선린 친선 정책을 견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정치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국은 흔들림 없이 양국 친선의 큰 방향을 견제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타리크 총리와 함께 신시대 중국 방글라데시 운명 공동체 구축을 선포하고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중국 인민을 단합 인솔해 가난하고 취약하던 데로부터 성공적으로 중국식 현대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독립자주, 자립자강을 견제하고 국가 발전과 진보의 운명을 자신의 손에 단단히 틀어주는 것을 견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가 국가 독립, 주권, 영토 완전을 수호하고 외부 간섭을 반대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와 함께 국정 운영 경험 교류를 강화하고 각급 간의 우왕리를 밀접히하며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 관심 사와 관계된 문제에서 서로 지지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화목, 안전, 부유한 이웃 정책과 친선, 성심, 호혜, 포용의 리듬을 견제하면서 중국의 새로운 발전으로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동력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 새 정부의 순조로운 정책 시행을 지지하고 방글라데시와 고품질의 1대1로 공동건설을 추진하며 발전 전략의 접목을 심화하고 발전 경험을 교류하며 종점 협력을 질 수 있게 계획하고 친환경 저탄소, 디지털 경제, 정보기술,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의 협력 예비를 발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문화, 교육, 지방 등 교류를 전개하고 중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하고 지역 간 상호 연계와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와 유엔 등 다자 구도 내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국화, 보편적 혜택과 포용적인 경제 글로벌화를 함께 추진하며 양국의 정당한 권익과 글로벌 남방의 공동 리익을 도잘 수호할 것입니다. 타리크 총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축하하면서 중국은 위대한 나라로서 방글라데시 외교 정책에서 줄곧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방글라데시의 소중하고 믿을 만한 동반자라고 비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신시대 방글라데시와 중국 운명 공동체라는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킨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습금평 주석의 확관 용도 아래 중국은 위대한 발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방글라데시의 본보기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중국과 당적 교류를 강화하고 일대일로를 함께 건설하며 경제무역, 상호연계와 소통, 농업, 과학기술, 친환경에너지, 교육, 보건 등 분야의 협력 교류를 밀접히 함으로써 방글라데시의 현대화 실현에 도움 줄 것입니다. 방글라데시는 한계 중국 원칙을 단호히 지키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어떤 형식의 대만 독립 세력이든 모두 반대하고 유엔 총회 제2758호 결의의 권위성을 단호히 수호할 것입니다. 습금평 주석이 제기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리념과 4대 글로벌 창의는 세계 평화와 발전, 국제 공평 정의를 수호하는 데 극히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중국과 국제 지역 사무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질서를 함께 수호할 것입니다. 왕위가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습근평 국가주석이 26일 제77호, 78호, 79호 주석령에 서명했습니다. 제77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2026년 6월 26일 수정 통과됐기에 지금 이를 공포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제78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회계사 등록법을 개정할 때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2026년 6월 26일에 채택됐기에 지금 이를 공포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제79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가 2026년 6월 26일에 결정에 따라 관지구의 자연자원부 부상 직무를 해임한다고 했습니다.
1: 습금평 국가수석이 6월 26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과 관련해 베네수엘라 로드리게스 림시 대통령에게 위문 조언부를 보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놀랍게 접했다고 비했습니다. 나는 중국 정부와 중국인민을 대표하여 조난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재해 구조와 재후 복구에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인솔 아래 베네수엘라 인민이 조속히 재해를 극복하고 고향을 재건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0: 국무원 리강 총리가 26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캄보지아 인민당 주석이며 참의원 주석인 훈센을 접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습근평 총서기가 캄보지아 인민당 훈센 주석과 회담을 가지고 양국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할 것과 관련해 기획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캄보지아 측과 함께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발전 전략의 접목을 강화하며 무역과 기반시설, 농업, 청정에너지, 디지털 경제, 인문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을 확장함으로써 양국 인민의 복지를 더 잘 증진할 것입니다. 당면 국제 정세는 갈수록 혼란하고 불안합니다. 중국과 캄보지아는 더욱 확고히 단결해 손잡고 외부의 위험 부담 도전에 대처하면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훈센은 캄보지아와 중국은 철석 같은 친구이고 양국 관계는 신시대 전천후 캄보지아 중국 운명 공동체 구축의 새 단계 세계에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캄보자는 장세기 동안

0: 캄보디아에 제공한 중국 측의 소중한 지원과 도움에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중국 측과 함께 제 분야의 실무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오정룡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1: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가 26일 오후 북경인민대당에서 폐막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이 폐막회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표기를 거쳐 개정된 상표법과 회계사 등록법 개정 결정을 통과시켰으며 관지구의 자연자원부 부장 직무를 면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형양특별행정구에 대한 황강구 통상구 출입경 관리구역 및 관련 연장구역 관할권 분야에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결정을 표기를 통과했습니다. 회의는 표기를 통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2025년 조항결산 비준에 관한 결의를 통과하고 2025년 조항결산을 비준했습니다. 회의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 심사위원회의 개별 대표에 대한 대표자격 심사 보고를 표결을 통해 통과했습니다. 회의는 표결을 거쳐 왕 총림을 전국인대 환경자원보호위원회 부주임위원으로, 종평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부주임으로 임명했습니다. 회의는 또한 기타 인사 임면안을 통과했습니다. 회의가 관련 표결 사항을 모두 마친 후 조락재 위원장이 연설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법치 선진 교육은 전면적 법치 국가 건설의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입법 전 과정에 걸친 선전과 해설은 전 과정 인민민주의 중요한 이념을 입법 업무에 구현한 것으로 법률 시행을 위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유리합니다. 입법의 각 단계, 즉 입법 계획 수립, 조사 연구, 초안 작성, 의견 수렴, 심의, 제정 등 모든 과정에서 선전과 해설을 강화하여 각 방면의 입법에 대한 인정과 법률 규정에 대한 이해를 정진시켜 입법 과정을 법률 지식 보급과 법치 정신 고양의 과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방식과 방법을 혁신하여 뉴스 브리핑, 대변인 제도, 법률 시행 좌담회, 해설 기사, 강좌 보고 등 다양한 형식을 잘 활용하고 대중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와 방법으로 권위 있고 정확하며 효과적인 입법 선전과 해설을 수행해 법률이 대중의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여 개방형 입법을 견제하고 입법 계획과 일정, 법률 초안, 법률 정식 문안의 법에 따라 사회에 공포하여 민의를 폭넓게 수행하고 민의를 모아야 합니다. 사회적 관심사에 적극 대응하여 각 방면에서 제기된 입법 관련 건의와 의견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입법 업무와 관련된 이슈와 여론을 면밀히 조사하며 공정적으로 유도하고 의문을 해소하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폐막회 후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제23차 특별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26일 오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헌법 선서식을 진행했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26일 오전 북경에서 방글라데시오 타리크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과 방글라데시는 전통적인 진산 邻국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총리 선생을 접견할 때 양국 관계의 장원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놓았습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 측과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관철하고 평화공존 오항문칙을 선행하고 실천하며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호혜 협력을 확장하며 중국과 방글라데시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방글라데시 국민의회와 함께 입법, 감독 업무 면의 경험 교류를 심화함으로써 양국 실무 협력에 훌륭한 법치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또 중국 생태환경법전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방글라데시오 타리크 총리는 방글라데시와 중국 사이의 진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고해진다며 대중국 협력은 방글라데시의 더 훌륭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표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한계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습근평 주석이 제기한 계열 글로벌 창의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중국과 포괄적 전략 협력을 강화하고 입법기구 사이 교류를 심화하길 바랍니다. 이날 오전 방글라데시 타리크 총리는 천안문 광장에서 인민용 기념비에 꽃다발을 진정했습니다.
1: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정철상이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이간 신강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정철상 부총리는 습금평 총서의 중요한 지시 정치를 열심히 학습 관찰하고 신시대 당의 신강 관리 방략을 완정하고 종합하며 전면적으로 리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중앙이 부여한 5대 전략적 위치를 확고히 하고 우세와 특색을 돌출하여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고 확대함으로써 신강 경제사회의 거품질 발전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중국 유로 무렬차 오름치 집결센터를 방문하여 비단의 길 경제대 핵심 구역 건설 추진 상황 등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중국 유럽 열차가 아시아와 유럽 간 국제 운송의 새로운 고도를 열었고 신강 발전에 거대한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지리적 우세를 발휘하여 주변 국가들과 경제 무역 협력을 심화하고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황금 통로이자 서방 개방의 교두보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류국호 김홍아였습니다.

0: 시사 해설.
1: 8월 7일 취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와 언론은 드라예스 연맹의 후보 이반 세페단은 각각 약 1296만 표와 약 1271만 표를 얻었습니다. 두 후보의 표 차이는 약 25만 표입니다. 올해 47세인 드라예스 프레야는 사업을 하고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소셜미디어에서 방대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FP 등 매체 분석에 따르면 드라예스 프레야는 정치계의 외부자 자격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는 국가 경제와 치안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한 감정을 이용해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콜롬비아의 경제 성장은 비교적 더디고 국내 여러 지역의 안전 상황은 심각합니다. 불법 무장 조직과 마약 밀매 조직의 활동의 영향으로 가우카, 안티오키아 등 지방 내에서 폭력 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드라예스 프레야는 무인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강도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반정부 무장 세력과의 평화회담을 중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무력을 통해 콜롬비아를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강경한 입장은 전통적인 우파 정당과 산업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드라예스 프레야는 약 40%의 국가 공공지출을 줄이고 수압 파쇄 기술을 사용해 자원을 채굴하는 등 방법으로 재정 수입을 늘릴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드라예스 프레야의 선거 코카 재배를 강제로 제거할 것을 주장하면서 취임 90일 내 현재 불법 무장 조직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탈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방부 장관 페드로 산체스는 이에 대해 불법 무장 조직 배후의 경제 네트워크의 얽매에 있어 드라예스 플레야의 구상이 단기간 내 전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급격한 정책 전환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는 공공지출을 대폭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 복지보조금에 의존하는 수백만 저소득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론은 이 조치가 대규모 파업과 반발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와 불법 무장 조직이 전면적인 군사 대립으로 복귀함에 따라 단기간 내 외딴 지역에서 폭력 충돌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언론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드라예스 프레야가 곧 직면할 시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25년 1월 취임 이후 미국 트럼프 정부는 여러 차례 라틴 아메리카 우익 정치 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심지어 일부 국가의 선거에 직접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온두라스, 코스타리카에서 오늘날의 콜롬비아에 이르기까지 당로주의의 그늘날에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정치권은 우회

0: 재전하거나 우익 기반이 더욱 공고해지는 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드라이어스 프레야는 승리를 위해 자주 미국 측에 호의를 표하면서 조직 범죄와 이민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일치된 입장을 취할 것을 약속하고 콜롬비아 미국 관계 전면적인 회복과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드라이어스 프레야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만약 후자가 승리할 경우 콜롬비아에 전폭적인 지원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입장은 콜롬비아 현 정부의 비난을 받았고 이를 콜롬비아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좌파 세력을 약화시키려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스파냐 정치학자 후안 카를로스 모네데로는 트럼프의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 개입이 콜롬비아 국가 주권에 대한 침해라면서 이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극도로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당도주의의 패권 역류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가와 국제사회의 단결된 행동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극우 외부인이 콜롬비아 대통령에 당선된 원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국호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칭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면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계열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 편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장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위대한 장정정신을 발행하면서 홍색문화관광사업을 발전시켜 민중의 부유를 증진시키고 있는 감숙성 현영현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이란 전쟁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계산을 했는지 이른바 미국의 전쟁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

0: 저는 안될 존재입니다. 그 확성기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졸업할 때부터 장 선생님은 대학에 가면 꼭 이곳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요고로 돌아오겠다고 했을 때 교장 선생님은 처음에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제가 이 학교 덕분에 계속 공부를 할수 있었고 저도 선생님과 같은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자 그럼 돌아오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1: 장명명 교수님, 앞으로 수업에서도 이런 힘을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전달하실 거죠?
2: 그렇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사상 정치의 작은 교실에서 사회라는 큰 교실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조국 대지를 돌아다니며 현장에서 논문을 쓰고 끊임없이 우리의 혁명 자원을 발굴하며 사상 정치 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이끌 것입니다.
1: 혁명의 씨앗을 학생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심어두고 이러한 신념과 정신을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전달하시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장겸배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은 홍남, 극작품은 강족교원, 가장 즐기던 노래는 홍매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장겸배 선생님의 오랜 도시사, 공군 정치 문공단의 전통국, 강족교대 두 번째 강족교원 역을 맡은 손소란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손소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손소란 선생님을 보니 인터넷에 유명해진 그 사진이 떠오릅니다. 바로 선생님과 장겸배 선생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죠.
2: 그때 장겸애 선생님은 저를 매개물로 강족균과 대화를 나누는 듯 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길에 계시도록 했죠. 사실 제 휴대폰 녹화는 언영 끝난 상태였지만 그대로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거의 이 3분 동안 길에 계셨던 것 같아요.
1: 장겸배 선생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나요?
2: 네,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저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강족균, 그가 존경하는 여웅의 품에 안겨 있는 듯 했어요. 그는 강족균을 따라 배웠고, 이제는 강족균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1: 강족교대에서 장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한 세대 또한 세대의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마음속으로 지켜온 불변의 초심과 사명을 엿볼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죠.
1: 그럼 오늘 모두 함께 홍매찬을 한번 불러보죠.

0: 홍매찬을 들으며 장계배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군가 나에게 왜 이러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 땅에 대한 감사와 정 때문이라고 말하겠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한 공산당원으로서의 소심과 사명 때문이다. 삼구의 혹한도 두렵지 않으니 한 점의 단심으로 해를 향해 피어나니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 오직 인민을 마음에 품은 사람만이 발랄의 단단한 바위와 같은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어 사촌도 교수님께서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다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1: 신지대에 의해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다를 강조하는가의 세 번째 핵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이 논단은 강한 현실 대응성을 지닙니다. 장기 집권하는 당이 가장 쉽게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는 인민을 탈리하는 것입니다. 당면 세계는 정보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인터넷 관문을 넘지 못하면 장기 집권의 관문을 넘지 못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총서기는 간부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군중 노선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49년 모택동 주울래 동지가 역사적 시험을 보기 위해 북경에 들어와서부터 습근평 총서기가 인터넷 시대 관문 통과를 제기하기까지 시대는 변했으나 변하지 않은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인민의 행복과 민족의 부흥을 추구해온 위대한 초심과 사명입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0: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1: 오늘은 위대한 장정정신을 발행하면서 홍시향문화관광사업을 발전시켜 민중의 부유를 증진시키고 있는 감숙성 현흥현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숙성 현흥현은 뜨거운 홍색의 땅입니다. 중국 로농홍군 제1방면군, 제2방면군, 제4방면군, 새방면군은 적의 겹겹한 포위와 추격, 저지선을 뚫고 설산을 넘고 초지를 지나 가진 고생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1936년 10월에 제1방면군과 제4방면군이 현행에서 승리적으로 회합하고 제1방면군과 제2방면군은 장대보에서 승리적으로 회합했습니다. 현흥현의 회사탑은 높이가 33.33m로 새 탑이 둘러있는 모습입니다. 회사탑 아래에서 공공후 해설자 양조동이 탑을 가리키면서 로농홍군 새 방면군의 회합은 장정 승리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홍군의 승리적인 회합으로 하여 회능은 회합의 경원 내에 축소경관 군집으로 이어집니다. 공원은 현지의 원색적인 골짜기와 계곡, 산봉들을 활용해 로종교 탈취, 납자구 격전 등 전형적인 장정 장면들을 재현함으로써 사람들이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몰입감 있게 장정의 웅장한 여정을 돌아보게 합니다. 회능현 홍군소학교 꼬마 홍군 강당 내에서는 징과 폭소리 울리는 속에서 학교 진창 동아리가 현대 진창극 홍군이 우리 마을에 왔네를 공연하고 있었습니다. 홍군소학교는 회능현 박물관과 함께 홍군소학교의 40명 꼬마 해설원을 양성함으로써 어린이 목소리가 위대한 장정정신을 생생하게 발행하는 매개체로 되도록 했습니다. 장정의 길을 다시 걷는 것은 역사에 대한 회고일 뿐만 아니라 발전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때 깊은 산골짜기에 묻혀있던 옛 혁명근거지는 이제는 도로망이 종횡무진하고 교통이 편리해졌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현흥현은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전현 농촌도로 총 길이가 6,178km에 달했습니다. 옛 산길 곁에는 청란고속도로, 국도 312선, 국도 247선 등 세선이 교차되는 곳에는 홍색 문화를 주제로 하는 홍색 역참 하나가 있습니다. 강수성에서 온 관광객 풍아박은 원래는 아이를 데리고 역참에서 잠시 쉬려고 했는데 장정 주제에 부조벽과 새 방면군의 향군 로선도를 통해 혁명 이야기를 알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역참 농산물 매대에는 잡곡과 중약재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역참의 책임자 유한상이 소개한 데 의하면 사람들은 홍색 문화를 느끼기 위해 특별히 역참에 왔다가 현성으로 가서 더 많은 특산품을 구매합니다. 현재 홍색 역참은 해마다 연인수로 80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회능현은 홍색 유적지들을

0: 나무로 이어놓아 홍색 목걸이로 만들고 지역을 연장해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역삼에서 전시를 관람하고 대돈량 열사릉원에서 홍군의 전투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홍군 마을에서 군민 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효능현은 연인수로 846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하였고 관광 종합 수입은 6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효능현 당위원회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유자동은 앞으로 홍색 자원의 내실을 계속 깊이 발굴하고 회합의 도시 브랜드를 더욱 밝혀 홍색 관광이 더욱 부유한 산업으로 전환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당시 홍군이 회합했던 웅장한 장면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히 펼쳐지는 듯 싶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효능현을 찾아 회함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혁명 유적지들을 참관하고 열사릉원을 참배하면서 장정정신을 느끼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힘을 얻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조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네,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3: 분석과 설명.
0: 오늘은 이란 전쟁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개선을 했는지 미국의 전쟁 수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 국방부는 이란 전쟁 비용과 관련 비용 8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다. 전쟁의 총 비용은 500억 내지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미국 소비자들은 600억 달러가 넘는 전쟁으로 인한 부담을 짊어져야 할 것이다. 등등. 최근 많은 미국 언론과 기관들이 이란 전쟁과 관련한 전문학적 계산서를 잇따라 공개하면서 국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처럼 돈을 태우는 숫자들 뒤에는 누가 묵묵히 비용을 지불하였고 막대한 군비가 유통되는 상황에서 또 누가 전쟁의 초연을 틈타 횡재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전장의 무기 소모로부터 자본시장의 이득까지 그리고 부풀린 국방예산으로부터 군수 주문이 급증하기까지 미국의 전쟁 장사 수완은 중동전쟁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군수산업복합체는 고도로 제도화된 이익 주도하에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재벌을 미친 듯이 수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전쟁은 일단락 되었고 각국 전문가들은 각자의 이해 득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관찰자 리고베토 기고로가 답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미국에게 있어서 전쟁은 항상 풍성한 이득을 가져다 준다면서 이를 가장 수익성이 많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에 쓴 비용이 어디로 흘렀는지는 전쟁에서 미국 군수 기업이 이익 창출 경로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전장에서의 소모가 빠르게 무기 주문과 자본 수익으로 전환되었고 지속적으로 부풀린 정부의 군비 예산은 다시 군수 기업에 지원됩니다. 이런 순환 속에서 전쟁은 점차 전쟁 장사 기재로 변합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후 미국 군수 업체들은 계속 대박을 내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무기가 집중적으로 소모되면서 군수기업의 재고 보충 주문이 급증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 추정과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측은 전쟁에서 1200여 발의 400만 달러짜리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과 1000여 발의 360만 달러짜리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을 사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초 록히드 마틴 등 주요 국방 계약 업체 임원들을 소집해 재고를 최대한 빨리 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총 가치가 최대 200억 달러에 달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여러 건의 대규모 군수 산업 주문을 잇따라 제출했습니다. 네, 전쟁이 지속되고 지출이 급증하면서 국방상은 더 많은 군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전쟁 초기부터 이회에 2천억 달러 이상의 이란 군사작전 특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칼리지의 공공재정 전문가인 린다 빌스는 미국의 이란 작전의 최종 총비용이 최소 1조 달러라고 추산했습니다. 네, 소모, 보충, 확장 이와 같은 순환에 따라 미국의 군비 지출은 지속 가능한 이익 사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교의 전쟁 비용 계산 프로젝트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기업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주문 총액은 2조 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방부 재량 지출의 약 54%를 차지합니다. 2025년 미 국방부는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1조 1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금융시장은 이미 이 사실에 익숙합니다. 미국이 이란의 공습을 감행한 전날 미국의 새 주요 무기 대기업인 록히드 마틴, 네이시온의 모 회사인 RTC, 노스톱 그루먼의 주가는 대체로 4%에서 6% 상승하여 이들 기업 주주들에게 총 약 250억에서 300억 달러의 장부상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쟁이 불붙으면서 이들 기업의 주가는 계속 상승했고 록히드 마틴 주가는 연중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미국 균시 통치 전략 연구소의 전문가 벤 프리먼은 이란 전쟁이 무기 거래 상에게는 사업이지만 미국 정부에게는 군비 확장의 촉매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 의원 린지 그레이엄은 이를 훌륭한 투자라고까지 했습니다. 네, 미국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 사업의 핵심 추진자는 미국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군수 복합체입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이 거대한 이익 집단은 정경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안전 결정에 개입하며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는 등 방식으로 군비 수요를 확대하여 전쟁을 싸우면 싸울수록 돈을 버는 돈벌이 기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군수 산업 복합체는 기업의 이익, 국방 예산 및 정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른바 전쟁 사업을 제도화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군수 산업 프로젝트, 정부 기부금 및 로비 단체를 통해 정치인과 이익을 결속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인과 미디어를 통해 다른 나라를 악마화하여 안보 위협을 과장하고 유권자의 감정을 선동하여 국방 예산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출병, 이라크 침입, 리비아 공습, 수리아 간섭 등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 군수 복합체의 전쟁 사업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1990년대 미국의 한 군수산업 계약자 회의 주최자는 해만 전쟁 발발을 공공연히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수십억 달러의 군수산업 주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무장폭력에 대한 행동기구의 글 한마디를 인용하자면 미국에게 있어서 전쟁은 곧 사업이고 군수산업복합체는 바로 끝없는 충돌의 진정한 승자입니다. 네, 미국 학자들은 대이란 전쟁 등 대외 군사 작전의 막대한 지출 뒤에 정부와 군수 기업이 공동으로 구축한 이익 보장 체계가 있고 그 규제와 책임 추궁 기제는 유명무실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미국에는 의회나 정부 책임국을 비롯한 감독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방부의 수조 달러에 달하는 방위비 지출 계정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는 여러 해 동안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익 네트워크와 체인 복합체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군비는 이미 엉뚱한 빚이 되어 버렸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랍스터 게이트 스캔들을 폭로했습니다. 미국 비정부기구인 공개 계정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5년 9월, 이를테면 전년도 마지막 회계년도에 934억 달러를 집중적으로 지출하여 알래스카의 킹스냅과 바라카제 꼬리를 구매하는 데 약 900만 달러를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단가가 12,000달러의 3층 과일 바구니와 단가 약 10만 달러의 고급 피아노를 구매하여 2008년 이후 미국 연방기관의 월간 지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2018년부터 2025 회계년도까지 미 국방성은 8 회계년도 연속으로 연간 감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25 회계년도는 감사에서 감사인은 26개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국방부의 재무 체계가 심각하게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수 있다면서 체계적인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높은 전쟁 비용은 군수 기업을 살찌게 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물론 미국의 납세자들은 여기서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추산에 따르면 이란 전쟁으로 인해 미국 국민들이 세금과 일상 소비에서 약 1조 3,3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손실은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는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유가 절정기에 미국인들이 매일 5억 달러 이상의 연료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 언론과 싱크탱크는 미 국방성이 신청한 2천억 달러의 군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돈이면 미국의 연간 절반 이상의 기초시설 건설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미국 전국의 교사를 두 번이나 계속할 수 있으며 수천 명 미국 노인들이 더 이상 의료보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 군수복합체에 대한 비용은 미국의 동맹국도 부담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3월 19일 아랍연합 초장국 쿠웨이트, 요르단에 대한 총 약 165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중 약 170억 달러는 공식 발표되지 않은 257억 달러 규모의 방공 시스템의 요격탄 등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지역 전쟁에 불을 지핀 후 지역에 무기를 판매하여 동맹국에 불을 거두는 것이 바로 미국의 해외전쟁 동맹 장부입니다. 전쟁의 왜곡된 수익 경제로 하여 미국은 무력을 남용하는 길에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킹스턴 대학교의 자그나다 탐와다 교수 등 많은 학자들은 전쟁이 미국 특정 집단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들이 전쟁의 방향에 영향 줄 능력이 있지만 이들은 전쟁의 파괴성 같은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미디어 웹사이트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정책

수립은 오랫동안 전쟁 경제의 지속적인 수혜에 의해 좌우되어 왔습니다. 전쟁은 미국이 부를 얻고 경제 운영과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하는 핵심 구성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신청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해 김송령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 웃긴 개에도 웃어주거나 나 살쪘지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해주거나 놀랍게도요 우린 하루에 200여 개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걸 꼭 거짓말이라고만 할 수 없죠. 안 그래도 날씨 때문에 축축 처지는 요즘 네, 이 정도는 기분 좋게 속아줄 수 있는 배려의 말이 아닐까요?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납니다.

저 피디의 팬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파워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피디의 팬데이트. 네, 오늘은 주말엔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엔 뭐하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엔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이번 주말엔 뭘할 것인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HOPD 그리고 제 개미챗 조일광 한어병은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말 계획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반갑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딱히 휴식일이란 개념이 없고, 이틀 출근하고 하루 쉬는, 그런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오늘은 휴식이에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남들 또 일을 할 때에 쉴수 있고, 남들 또 일을 또쉴 때,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또, 어찌 보면, 좋다고도 할수 있고, 또 나쁜 점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요. 네, 그래도, 열심히 일을 마치고, 또 쉬는 날이 더 달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하는 저로서는 주말이면 뭔가 꼭 맛있는 걸 먹어야지만, 아, 주말답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주말이면 또 뭔가 맛있는 음식 드시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고요. 네. 그래요. 또 충분히 휴식하고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좋은 또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운동 항목이거든요. 그래요. 네, 또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하루 또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출근에 육아에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에게 주말에 친구와 만나기로 한 약속이 생겼습니다. 몇달 만에 만나는 친구이지만 너무 설레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일도 하시랴 또.

네, 조피 FM 데이트 주말은 무엇이구나 싶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다가오는 주말 여러분들 의미 있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하루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를 먹는다고 다 어른은 아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죽을 때까지 움직여라. 참으면 병되고 말 안 하면 모른다. 늙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초라해지는 것은 선택이다. 행복은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하루를 대하는 태도다. 며느리는 딸이 아니고 사위는 아들이 아니다. 과거를 씹지 말고 미래를 설계하라. 자식은 내 인생의 성적표가 아니다. 효도는 결국 셀프다.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 네, 몇 가지 점들은요, 한 교수의 사이다 같은 명언입니다. 네, 나이를 먹었다고 다 어른은 아니다. 아마 이 말 뜻을 우리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딸이 아니고 사위는 아들이 아니다. 네, 보통 결혼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사위를 아들처럼 대하겠다. 그게 그렇게 말처럼만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천년의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은 작게, 행동은 빠르게, 관계는 편하게, 마음은 단단하게, 꿈은 크게, 하루는 소중하게. 가끔은 짤막한 이런 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가끔은 우울해하는 분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를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할수록 조금 이런 힘이 되는 좋은 글들을 조금 많이 새겨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종천하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웃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참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 만나면 믿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의심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 만나면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마음을 닫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이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서품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신통방통하게 작게 생긴 남자 김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신통방통하게 길게 생긴 여자 이경화입니다. 반갑습니다.
1: 신통방통하게도 나는 이 여자의 마음을 통째로 잡고 있습니다.
2: 신통방통하게도 나는 이 남자의 몸통을 통째로 깔아 뭉개고 있습니다.
1: 신통방통하게도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 있어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 몇 가지인데요?
2: 세 가지요.
1: 아, 첫째는?
2: 네, 첫째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썩다. 사실이죠, 사실.
1: 이게 틀리고.
2: 아니, 뭔데요?
1: 신통방통하게도 네. 공통점이 네. 하나는 싱겁고 하나는 역바르다.
2: 아이고, 뭐라고요? 둘째.
1: 네.
2: 언제나 항상 같이 다닌다.
1: 아, 같이 그냥 같이 쳐다보니까.
2: 그렇죠. 아. 셋째.
1: 네, 셋째는
2: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네. 우리의 후배들을 키우고 있다.
1: 그래서 네. 오늘 우리가 후배 학생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2: 그렇죠.
1: 얘들아, 나오라.
2: 음악 네. 주세요.

0: 박수!
1: 잘한다,
0: 잘한다, 잘한다. 이게 바로 내가 키우는 영재들이요, 이게. 네.
1: 입성은 제가 갖고는 뻗드립니다.
0: 아들, 아무리 봐도 이쪽에 좀 내가 좀 보고 때도 세게 생겼네, 이게.
1: 에이, 길고 자른 건 재봐야 한다고요.
0: 아, 그래요?
1: 그렇죠.
0: 아, 그 재담에 그 네. 속성이 뭐 어떤 것이 있죠, 뭐.
1: 아, 재담을 하려면은 예. 말을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 노래도 잘해야 하고 오. 춤도 잘 춰야 하고 그렇지. 모방도 잘해야 한다, 아. 이겁니다.
0: 내가 그런 속성들 미리 알고 네. 하나하나 다 준비시켰다 이게
1: 아 그러셨어요?
0: 예. 예. 예. 각설아 야 니부터 나와라 각설아 박수! 야야야야야 그 머리도 이렇게 잘했고 아주 이렇게 각설이 모양 나왔는데 네. 여러분 앞에서 만담이든 재담이든 있는 그대로 길을 쫙 펼쳐봐 펼쳐봐 쫙
2: 여기서요?
0: 예, 대담하게 바로 대담하게
1: 어. 자 미래의 만담가 이민아양을 박수로 드리시면 고맙겠습니다.
0: 여기가 중심입니다. 여기서 시작
2: 여러분 아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면 더 크게 네 하고 해주세요.
0: 얘가 좀 여러분 하면 크게 예 해주세요.
2: 박수. 여러분
3: 예
2: 준비되셨죠?
3: 예
2: 다 같이 두 손 들고
0: 손 들고 손 들고
2: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0: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1: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뭐하러 나오셨어요?
2: 아, 저 말 좀 하려고요.
1: 아, 말 좀 하려고요? 아니, 근데 학생 이름이 뭐예요?
2: 안 듣깁니다.
1: 아니, 안 듣겨요? 아니, 남들이 학생을 뭐라고 부르냐 이거예요.
2: 안 듣깁니다.
1: 내 목소리가 이렇게 큰데 안 듣긴다니 이게 말이 돼요? 어?
2: 안 듣긴다.
1: 아니 안 듣긴다니. 내 말이 안 듣긴단 말이에요 지금 학생? 어?
2: 선생님.
0: 라고요. 성이 안씨 이거.
1: 아니 그러면 안 듣기?
0: 그러니까 안 듣기지.
1: 아니 선생님 뭔 이름이 이렇게
0: 희한한데야. 선생님 인사하라. 경화 선생이다. 제가 말할 경화 선생.
2: 죄송합니다.
0: 네. 이름이 뭐야?
2: 안 듣깁니다.
0: 안 듣깁니다.
1: 아유 내가 미안해. 그래 그래 들어가.
0: 듣기야 집 가자. 집 가자. 듣기야
1: 안 듣기야. 어머 남자가 울겠네. 아니 근데
0: 이름이 그렇단 말이지.
1: 아니 근데 요새 부모님들은 왜 이름을 이렇게 이상하게 짓는 건가요?
0: 그쪽에 있는 나 보세요. 별난 이름이 있어.
1: 아, 저희 팀에도 예. 이상한 이름 자 가진 학생들이 있어요. 나와주시죠.
3: 강아지
4: 양계장님 자
1: 들으셨죠? 강아지 양계장.
0: 아, 얘가 이름이 강아지.
1: 예,
0: 강아지고 예. 너는 소위 양기인데 양신데 계좌이라서 예. 양계장.
1: 예.
0: 강아지 별난
1: 자 우리 강아지네 양계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선물할지 박수로 청해주세요. 여러분 맞겠습니다.
4: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랑합시다.
3: 그렇습니다. 조상님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우리말.
0: 옳지.
4: 눈에 눈이 들어갔으니 눈물이냐 눈 물이냐.
3: 말이 하는 말이 말하는 말은 말이 아니고 말하지 않는 말이 말이라 하니 말은 말대로 말하고 말은 말대로 가니 어느 말이 좋은 말이고 어느 말이 좋은 말인가.
4: 대단하네요. 근데 전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자, 우리 지금부터 아름다운 거짓말이나 합시다.
3: 아이고, 아이고, 내 수고해야지, 수고해야지, 아이고. 이러면서도 맨날 송송편 사다 먹는 게 할머니들의 거짓말이요.
0: 맞다.
5: 아우, 야, 나는 시집 아이 간다. 아이 간단데.
4: 이러면서도 맨날 거울 앞에서 치장하는 게 처녀의 거짓말이요.
0: 맞다.
3: 자자자, 니 집에 판다, 본전에 판다, 빨리 와보셔. 이러는 게 장사꾼들의 거짓말인데.
4: 이 말 저 말 다 버리고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은
3: 저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라준다는 남자들의 거짓말이라고요.
4: 그 거짓말에서가 오늘까지도 웃고 울고 하는 여자들도 참 한심하다 이겁니다.
0: 우리 쪽에는 무식이 없네. 이게 다 나오는데. 어? 뭐 나온다?

0: 나는 그냥 분위기 한번 띄워보려고 노래. 자, 여러분!
1: 지금부터 제가 대담을 엮어드리겠습니다.
0: 자,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예.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거짓말을 아주 멋있게 한번 잘해보려고 합니다.
1: 아, 거짓말!
0: 예.
1: 거짓말 하면 그 속에 어울림도 없죠.
0: 아니, 무슨 말입니까?
1: 우리 집은 거짓말 전문 상점이라고요.
0: 자, 이거 저희 집은 거짓말 전문 유한 회사입니다.
1: 우리 집은 대대손손 거짓말 제도 공사입니다.
0: 에헤이, 저희 집은 거짓말 전문 특허까지 낸 집안입니다.

0: 그 거짓말은 뭐?
1: 그 거짓말은 다 우리가 지어낸 것입니다.
0: 아이고 참나 오늘 상대 제대로 만났습니다. 아, 일단은 저는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1: 어떻게요?
0: 제가요 지난번에 국수집에 국수 먹으러 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글쎄 국수 두 그릇을 시켜놓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고 있더라고요.
1: 그래서요?
0: 그래서 내가 후딱 따라가서 한 그릇 도와서 제 거 먹어줬어요.
1: 에이 그까짓 거 가지고 난 말이죠.
0: 예, 예.
1: 지난 여름에 카메 도둑질을 갔었는데 카메 한 주머니를 메고 도망을 치다가 얼마 만에 싹 미끄러 넘어지는 바람에 카메가 목 넘겨졌지 모름.
0: 어머나. 아이 사람아. 아니 한 여름에 오르간판이 어디 있습니까? 오르간판.
1: 아니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까?
2: 서라!
3: 여기
1: 놀랐다, 야! 어때?
4: 노래방이 어디 있을까?
1: 모른다! 죽어도 모른다!
4: 그래! 공산당은 노래방도 모른단 말인가?
1: 노래방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면 반복편은 아주 어렵겠다!
5: 모방살이에요.
6: 모방살하죠.
1: 그렇죠.
6: 우리는 또 춤이면 춤입니다.
5: 오, 그러네요.
6: 갑니다.
5: 그만. 이야.

0: 안녕하십니까? 저에게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1: 아니, 무슨 병이요?
0: 남들이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병이 있습니다.
1: 그게 무슨 병입니까?
0: 질투병.
1: 아, 우리 함께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0: 좋죠.
1: 저기 저 우리 며느리를 좀 봐.
0: 어느 게?
1: 야, 새가들 저 앉아있는 저 즐겁게 생긴 새기를 그려.
0: 저기 저 제일 못생긴 새기를 그려.
1: 그게 어디 못생겼어? 얼굴도 갈쭉한 게 얼마 없어.
0: 어우, 딱 당나귀 같구나, 무슨.
1: 야, 다니엘 사람이었느냐? 여미신 있어.
0: 나? 무슨 시다?
1: 귀신 있다고.
0: 오, 그런 거 나 또 귀신 있다고.
1: 오, 태어나부터 막 귀신 하며 그래요?
0: 아, 그나저나 그 집에 그 둘째로 공부한다 합시고 썰떡거리고 댕기던 게 어디 붙기나 붙었어?
1: 아니야, 청와대하게 붙었어.
0: 오, 이게 또 어무라우야.
1: 우리가 아느냐? 공부를 한다 아무것도 제동시 없이 했대요.
0: 원래 어디 죄송시게 생겨서
1: 무엇이겨라?
2: 잘했다. 잘했다.
3: 에구 에구야야. 한통 보니 이분들이 온통 여기서 체면에 채통에 다 이렇게 생겼구만.
2: 예, 체면에 채통 이게 무슨 어르신이신데요?
3: 이 사람아,
2: 예.
3: 이왕 재단만 홍보하러 나왔으면
2: 예.
3: 구수하게, 은근하게,
2: 예.
3: 가볍게, 재밌게, 유창하게 해야지.
2: 예.
3: 지금 이게 무슨 판인가 이게?
2: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디요?
3: 정말이 아이 통하는군 그래.
2: 예.
3: 자, 어디 잘 들어보게.
2: 예.
3: 장으로 재담은 두 사람이 주고받는 것이요.
2: 예?
3: 만담은 혼자서 찍고 받고 하는 것이었다.
2: 예?
3: 그 레스 중에는 빨리 한 것도 있으며 늦게 한 것도 있고
2: 예?
3: 빠름 속에 늦음이 있고 늦음 속에 빠름이 있고 통통 튈 때는 튀고. 자, 통자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2: 예?
3: 우리 말에는 통자 붙은 말이 많고도 많거니.
2: 예?
3: 예를 들면
2: 예?
3: 머리 아프는 두통, 이 아프는 시통, 배 아프는 복통, 다

0: 나발통이지만
1: 정확한
0: 내 입이 아무리 나발통이라지만 예. 우리 재난만담 문화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이 판에 예. 내 한마디 통소리는 고통스러워도 예. 우리 전통 문화를 지켜가자 이겁니다.
1: 옳소.
2: 만남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1: 한민족이 자기 언어 예술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 민족 문화의 정취를 잃는 것과 똑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재단 만남은 우리 민족의 언어 예술입니다.
1: 네, 그래서 오늘 어습들에도 약간 서툴들에도 이 아이들 데리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2: 네, 정말 지금 우리의 재단 만남은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재단 만남은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거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거라. 운명이 된다. 네, 결국 우리는 생각한 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고 하니까 여러분 좋은 인생을 바꾸는 좋은 방향으로 잘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의 향기의 서윤옥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영혼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침체 속에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힘을 유지하며 바람이 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침은 운명의 리듬이며 생명의 율동입니다. 그네의 높이는 일시적으로 힘을 주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삶 또한 마찬가지로 매번의 끈기와 매번의 현실적인 노력은 모두 미래를 위한 에너지 축적입니다. 우리는 저조함을 피할 수 없지만 위를 향한 방향을 포기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고요. 가벼운 한 번의 도약일지라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저조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매번 흔들림은 기운을 모아 준비하는 전조곡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현재이고 날아오르는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그네에서 점점 더 높이 흔들리고 점점 더 안정되게 살며 부침 사이에서 자신의 리듬을 찾아 자신만의 하이라이트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네, 김문유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초가집의 온돌방.

인생에는 세 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받아들임, 변화, 놓아줌. 받아들일 수 없으면 변화하고 변화할 수 없으면 놓아줍니다. 삶은 모두 성장이며 성장이 곧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머니 속이 비어 초라함을 느끼는 궁색함을 이해하고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불을 얻을 교만함을 이해하고 우물한 개구리의 근시안적인 시야를 상상하고 허세 부리는 자의 외강내요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무지, 편견, 허영심, 교만, 열등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지 않고요. 어둠에 의지하지 않고 속지 않으며 자신을 낮추거나 거만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이 어느 단계의 계단까지 왔든 계단 위에서는 누군가 당신을 내려다보고 계단 아래에서는 누군가 당신을 우러러봅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 스스로 만족하고 고개를 들면 열등감을 느끼지만 오직 평온한 시선으로 볼 때만 비로소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러러보지도 내려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인생의 높은 산과 긴 강을 지나가길 바랍니다. 네, 서인옥의 음악의 향기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입니다. 김순희 가수의 태평가.

저는 최근에 이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그가 말하길, 찍고 싶으면 찍고, 찍고 싶으면 찍으세요. 10년 후에는 아무리 좋은 카메라와 기술로도 지금의 당신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잘 몰라도 상관없지만 생활을 기록하는 것은 꼭 해야 합니다. 잘 찍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을 때가 아쉬운 겁니다. 네, 사진의 의미는 순간을 영원으로 만드는 데 있답니다. 나중에 보면 어떤 사진들은 찍을 때는 별로라고 느꼈는데요. 네, 추억을 되짚어 볼 때 깊은 감회가 느껴지고 당시의 전경이 떠올라서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회상하며 감정의 공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대작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어머님들보다 우리 아버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에이, 그 사진을 찍어선 뭐해? 다 늙어 빠졌는데. 네, 그렇죠. 그래도 지금을 찍어두는 게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는 일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사진을 찍는다기보다는요, 생활을 기록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찍어보면 어떨까요? 네, 김향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무지개 인생.

예전에는 항상 세월이 길어서 뭘 해도 아직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죠. 시간이야말로 가장 냉정한 심판자라는 것을. 기록하지 못한 사람들과 일들은 결국 아쉬움으로 변한다는 걸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도 점점 희미해져 결국 잊혀지고 맙니다. 사람은 시간에 정말 무력하지만 사진과 영상으로 남긴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의 자취를 선명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 과거의 나 자신,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이 변해버린 어린 시절 같은 것들요. 사진을 찍는 것은 지금의 순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그 방문객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당신의 사진을 간직하고 반복해서 보지 않아요. 70세의 당신 자신만이 그럴 뿐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사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가능한 많이 삶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요?

당신이 점점 더 뛰어날수록 비로소 이해하게 되죠. 사실 사람마다 좋고 나쁨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요. 단지 다른 주파수에 있고 다른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네,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면 걸어가는 길이 더 넓어질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네 단어, 성실, 인내, 감사. 네, 성실한 사람은 자신을 바꾸고, 인내하는 사람은 운명을 바꾸며,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간직합니다. 삶의 보상이 있다면 먼저 노력하십시오. 좋은 운은 모두 자신의 노력 속에 깊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철석 가수의 고향역 듣겠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회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교획에서 확정한 제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제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생활을 바라는 인민의 소망이 곧 우리의 분투 목표임을 명기하고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재반 사업에 주력해 인민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시키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끊임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나는 중국 인민의 생활이 해마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21년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천추의 위협의 뜻을 두고 있으므로 100년은 한창 젊음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큰 당이면 큰 당다워야 합니다.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인솔해 위대한 사회혁명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자기혁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영원히 인민의 충복, 시대의 선봉, 민족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과제로서 잠깐 숨을 돌리며 쉬었다 가려는 생각을 추호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의 건강한 조직체를 침식하는 바이러스를 계속 깡그리 제거하고 기풍이 바른 정치적 생태를 적극 조성하며 전당의 막강한 긍정 에너지로 전 사회적으로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강력한 힘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평화의 소중함과 발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 확고한 자신감과 자존심으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적극 구축하며 인류의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중관 사업을 위해 새롭고 보다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인민이 쓰는 것이므로 공로 또한 인민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민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민에게 긴밀히 의거한다면 무궁무진한 힘을 얻어 역경을 헤치며 용왕 매진할 수 있습니다. 속담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했습니다. 기자 여러분이 중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보면서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발전 변화를 계속 주목하며 중국을 보다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보도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찬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유익한 건의를 주시하는 것을 언제나 환영할 따름입니다. 그야말로 매화는 빛깔에 대한 칭찬이 필요 없이 그윽한 향기를 온 세상에

장이 가득 채우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주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어른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고 어른이 말을 걸어 물어보셔도 그저 예, 아니요로 단답형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모르는 문제가 생겨도 선생님께 선뜻 다가가 묻지 못했죠. 한 번은 점심시간 친구들은 모두 밖에서 뛰놀고 있는데 저만 홀로 교실에 남아 수학문제와 씨름했습니다. 분명 선생님께 여쭤보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막상 선생님께 다가가지 못한 채 홀로 끙끙거리며 골머리를 앓았죠. 교실 순회를 나오신 선생님께서 제 모습을 보고 다가오셨고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저를 위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배운 문제는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가르침을 마치신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딸딸한 데가 있으면 바로 물어보는 게 좋아. 너도 문제를 풀 수 있고 선생님도 내가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알 수 있으니 서로 좋잖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딸딸한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께 물어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고 그 후로 선생님을 자주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학생이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딸딸하다입니다. 좀 분명하지 못하고 의심스럽거나 아리숭하다는 뜻인데요. 어떤 이야기나 상황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스러워서 확신하기 어려울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딸딸하다는 또 매우 뜻밖의 일을 당했거나 사태가 복잡하여 정신이 조금 흐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여 마음이 혼란스러워 정신이 산만해지는 모습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갑자기 들이닥친 일로 하여 그는 딸딸해서 앉아있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봄 휴가를 계획하던 일이 문득 떠오릅니다. 친구와 함께 산속 캠핑장을 예약하려고 인터넷을 둘러보다가 사진이 너무 아름다워 망설이지 않고 바로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약을 마치고 상세 정보를 다시 살펴보니 주소는 모호하고 시설 설명도 빠진 부분이 많아 자꾸 딸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실제로 존재할까 하고 의심이 들어 곧바로 전화로 확인해 보니 사진과 실제 모습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 이런 딸딸한 점을 그냥 넘겼다면 소중한 봄 휴가를 망칠 뻔했습니다. 또 한 번은 급히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던 길에 골목에서 갑작스레 나온 차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을 해서 처음 겪는 사고여서 너무 뜻밖의 상황이라 정신이 딸딸해 한참 동안 운전석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어떻게 상황에 대처해야 할지 감도 잡지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딸딸하다는 우리 일상 속 불확실한 상황과 갑작스러운 일에 정신이 혼란스러운 순간을 섬세하게 담아내는 우리말입니다. 앞으로 의심스럽고 애매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확인하고 뜻밖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국가마약금지위원회 판공실은 일전 디플로오로이틸 등 16가지 물질을 비약용유 마취약품과 정신약품 목록에 포함시킬 때 관한 공고를 발표해 디플로오로이틸 등 16가지 물질을 관리 통제에 포함시켜 남용 피해를 방지하고 억제하기로 결정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목록에 관리 통제 물질이 추가된 이후 우리나라는 412가지의 비약용유 마취약품과 정신약품 및 펜타닐류, 합성 칸나비실류, 니칠류 3가지 전체 물질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네, 요즘 시중에 여러 가지 종류의 복숭아들이 육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수밀 복숭아, 천도 복숭아, 황도 복숭아 등 복숭아마다 맛과 향이 달라 여름을 복숭아 향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네, 계속해 복숭아를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품종을 봅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삭아삭한 식감의 복숭아를 좋아하고 일부 사람은 부드럽고 과즙이 많은 복숭아를 좋아하기에 올바른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삭한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병아리 복숭아, 천도 복숭아, 혈도 복숭아, 구보 복숭아 등을 선택할 수 있고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밀 복숭아, 납작한 복숭아, 황도 복숭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색상을 봅니다. 복숭아를 고를 때는 바탕색을 보아야 하는 바, 이는 붉은색이 물들지 않은 기초 색상을 말합니다. 만약 바탕색이 뚜렷하게 푸른색을 띠면 대부분 성숙도가 부족한 것이며 성숙한 복숭아의 바탕색은 일반적으로 흰색 또는 노란색을 띱니다. 그리고 외관을 봅니다. 외관이 통통하고 껍질이 온전하며 눌린 상처, 갈라짐, 찍힌 상처, 곰팡이, 즙 흘러내림이나 갈색 반점이 없는 복숭아를 선택해야 합니다. 껍질이 주름진 복숭아는 일반적으로 놓아둔 시간이 너무 오래돼 수분 손실이 많기에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촉감입니다. 복숭아의 어깨 부분 혹은 열매 줄기에 가까운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성숙도가 적당한 복숭아는 약간 탄력이 있습니다. 만약 너무 딱딱하면 성숙도가 낮을 수 있고 너무 부드러우면 너무 익었거나 다쳤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딱딱한 복숭아 품종은 일반적으로 촉감도 딱딱합니다. 마지막으로 냄새를 맡습니다. 잘 익은 복숭아는 더 많은 휘발성 풍미 물질을 축적합니다. 미성숙 복숭아 열매는 주로 풀향이 나고 성숙한 복숭아는 뚜렷한 자연향이 납니다. 술 냄새나 발효 냄새가 나면 식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네, 전문가의 대상별 복숭아 섭취에 관한 건입니다. 수밀 복숭아와 같은 큰 복숭아는 한 개에 약 250g에 달하고 주먹만한 중간 크기의 복숭아, 의뢰하면 천도 복숭아는 한 개에 약 80에서 100g, 작은 복숭아, 의뢰하면 감 복숭아는 하나에 약 40g에 달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방금 이유식을 시작한 아기는 복숭아를 필뢰, 즉 권위로 만들어 소량부터 시도해야 하며 알레르기 여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가 복숭아를 먹을 때는 부모가 옆에서 보살펴 복숭아 씨를 잘못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한 완전한 과일 형태로 섭취하고 즙을 짜서 마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일반 검사나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을 발견하면 우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을 발견하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선 갑상선 기능의 정상 여부와 결절의 양성, 악성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사가 당분간 특별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기적으로 재검사를 계속 받으면 됩니다. 오늘날 갑상선 결절의 검출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초음파 장비가 점점 더 발전해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많은 작은 결절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결절은 주로 두 가지에 중점을 두는데, 하나는 결절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보아야 하며, 다른 하나는 혈액 속의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후자는 혈액 검사를 통해 더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와 생활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결절의 양성과 악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초음파 검사를 우선 선택합니다. 초음파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경우 결절의 악성 가능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보고에서 실제 낮은 에코 또는 매우 낮은 에코가 표시됐을 경우. 둘째, 결절의 형태가 불규칙할 경우. 셋째, 내부의 확산 분포 또는 기둥형으로 분포된 미세 석회화 점상 강한 에코가 있을 경우. 넷째, 수직적으로 성장하고 종횡비가 1보다 클 경우. 다섯째, 갑상선 외피 또는 주변 조직을 침범했을 경우. 여섯째, 목 림파절 초음파 영상의 이상을 동반한 경우입니다. 물론 결절이 상술한 특징 중 하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악성이라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여러 특징이 동시에 존재해야 높은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술한 표현이 있으며 특히 여러 개의 특징이 공존한다면 제때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의사의 건의에 따라 갑상선 천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 갑상선 초음파 보고가 있는 경우 결절이 단기간에 크게 증가했는지 여부를 비교할 수 있으며 이는 중요한 참고 의거이기도 합니다. 절대다수 갑상선 결절은 특별한 개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는 갑상선 결절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 음식을 먹거나 특정 민간 요법 또는 소위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갑상선 결절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소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 비어는 어느 정도 대중의 정보 비대칭 또는 공포감을 이용해 트래픽을 끌어들이고 상품을 판매해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쉽게 믿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환자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수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6월 16일 상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 이석인 호가복은 우리 시에서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론수를 깊이 학습 관찰하고 신임 간부는 오래된 문제를 정돈해야 한다는 선명한 향도를 견지하면서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를 과감히 직시하고 오래된 문제를 집중 정돈 해소해 난제 해결의 실제 효과로 기업이 혜택을 받고 대중이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경 방직 공장은 주문 감소,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소의 중첩 영향으로 기업 생산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워 2019년에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지에서 대상 활성화 진척을 살펴보고 개조 진도, 생산 경영 회복 등 정황을 상세히 로의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금혁 복장을 유치해 대경 방직 공장의 유효 공장 건물을 현대화 기성복 생산 기지로 개조한 것을 요해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 공예 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일련의 자주 브랜드를 육성 구축하며 제품 부가가치를 일정 높여 뛰어난 품질과 량완 평판으로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생산 능력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길 바랍니다. 의강연화 문화관광건강양생대상은 애득자동차무역성의 유효자원을 이용해 중위건강양생, 로인대학 등 경영모식을 일체화한 로인건강양로종합체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은 기존 건축물 철거, 운반과 전체설계계획을 완수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지에서 개조 진척 상황을 살펴보고 시공 안전과 공사지를 확보하는 전제에서 대상이 조속히 준공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주동해 더 많은 로인 고객들이 연변에와 만년을 보내도록 끌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서 호가복은 선화여 연결데이터 호수 기초시설, 지능 5세대 이동통신 제조 사물 인터넷 산업단지 대상 현장을 찾아 대상 현황을 살펴보고 대상 유치 건설의 전후 경위를 상세히 로의했으며 활성화 추진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채권, 재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토대에서 사법 경매, 기업 연결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해 활성화 강도를 높이고 의향 기업과 자주 접촉함으로써 백방으로 유효 자산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연결 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 위치한 IT정사, 서울국제아파트 등 유효 건물에서 호가복은 현황과 존재하는 문제를 요해하고 나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결 사로와 추진 조치를 토론했습니다. 호가복은 부동한 리익 주체의 부동한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다양한 활성화 경로를 적극 탐색하며 자금 균형이 어렵고 소속 보충 처리가 어려운 등 까다로운 문제를 백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결시 대종호텔에서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 은행기구 책임자들과 깊이 교류하면서 자산 현황, 재무 구성 및 활성화 리용에 존재하는 어려움을 상세히 로의했습니다. 호가복은 시장화, 법치화 수단을 능숙히 활용해 막힌 부분을 뚫어 오래된 지표가 다시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이어 연결시 따뜻한 쉼터 대표점을 찾아 시설 배치, 봉사 모식과 운영 관리 등 정황을 상세히 로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 정책 조치의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관건은 대중이 만족하는가, 지속 가능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시장화 운영이라는 이 방향을 견지하고 따뜻한 쉼터라는 민생 공정을 정성껏 잘 꾸리며 여러 부류 인원의 수요와 정밀하게 연결하고 편민 봉사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며 쉼터 봉사 피복 범위를 적당히 확장하고

0: 해 대중이 실속 있는 혜택을 얻게 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의 매듭을 푸는 것은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학습 교양을 전개하는 중요한 임무이며 목전 형세 하에서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돌파구입니다. 전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를 해결하는 중대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신임 간부는 오래된 문제를 정돈해야 한다는 선명한 향도를 확고히 수립하며 과감히 난제를 넘겨받고 오래된 문제를 해결해 문제 해결의 실제 효과로 인민의 신임을 얻고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중점 구역과 분야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개발구 공업단지 등 중점 부위와 향촌진흥 등 중점 분야와 정부가 투자 건설한 각종 공사 대상 그리고 유효 토지, 건설 중단 건물, 빈 공장 건물 등 해결 중점에 초점을 맞춰 법에 따른 회수, 사법 경매, 임대 양도, 합작 개발 등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최대한으로 기존 자원을 활성화하고 자산 리용 효능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로써 유효 자산에서 효익을 얻고 기존 자원에서 공간을 얻어 부담을 재부로 바꿔야 합니다. 정책과 책략을 중시해야 합니다. 깊이 있게 실태 조사를 전개하고 오래된 문제를 정리 점검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분요별로 시책해야 합니다. 지도 책임을 다져야 합니다. 당정 주요 지도 1군들은 직접 나서고 분관 지도 1군들은 끝까지 예의주시하며 전담반 난관 공략, 한계 사안, 한계 대책을 실시해 문제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이 있도록 해 회피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흐지부지 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조장인 류신강,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왕길보, 조직속 관련 부문 및 시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6월 20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제6라운드 경기가 우리시에서 펼쳐졌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재홍성, 조정협 조석 주금성이 현장을 찾아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축구팬들의 큰 관심을 받아온 길림성 내 더비전이 펼쳐졌습니다. 연변팀의 홈장에서 장춘팀을 맞아 경기를 치르면서 성내 두 강팀의 맞대결이 성사돼 경기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경기 시작에 앞서 다채로운 문의 공연이 먼저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출연진들은 붉은 해 변강 비춘에 푸른 꿈 붉은 함성, 성세 장홍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연변의 독특한 민속 풍정과 깊은 문화적 내포를 생동하게 보여줬는 바 관중들의 박수와 환호가 이어지면서 경기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어 힘차고 박력 넘치는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양팀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했습니다. 선수들은 모두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축구인들의 투쟁 정신과 패기를 보여줬습니다. 저녁 6시 경기가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의량 측 선수들은 경기 시작과 함께 빠르게 경기 흐름에 적응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정확한 패스 연결을 이어갔습니다. 측면 돌파와 중앙 침투, 중거리 슛 등 멋진 장면들이 잇따라 펼쳐졌고 매번 공격과 수비가 맞부딪힐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뜨거운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연변팀은 0-2로 장춘팀에 아쉽게 패했습니다. 경기 당일 우리주에서는 문화관광 및 상업무역 장터도 함께 운영해 스포츠 경기를 매개로 인기를 모으고 소비를 촉진했습니다. 호가복은 특별히 장터를 찾아 각 판매 구역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흥행에 성공한 스포츠 경기 자체가 도시를 알리는 훌륭한 명함이기에 대규모 인파와 관심도를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 상무, 체육 등 부문이 협동해 문화관광, 상업, 문화, 체육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무형 문화재 체험과 특색 음식, 민속 공연 등을 경기 전 과정에 융합해 경기 관람과 관광, 미식 체험, 특산품 구매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고 경기장의 열기를 경기장 밖까지 확장해 경기 행사로 형성된 유동량이 더욱 뚜렷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청단 길림성 위원회 부석이 마경혜, 성체육국 부국장 류기, 장춘시 부시장 로월, 장춘시 정부 부비서장 로춘야,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그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는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단체확대학습회의 및 학습교양 독서반 단체학습회의를 소집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성원들은 어떻게 의호발전 경험을 학습하고 본받아 현지 실정에 맞게 현역경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인가, 어떻게 사고화식 좋은 간부가 돼 인민을 마음속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임기기간 한지역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인의 사상과 사업 실제를 결부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의호 발전 경험은 현역 경제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황금 열쇠일 뿐만 아니라 현역 경제가 난관을 돌파하고 도약 발전을 실현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정치적 위치를 높이고 의호 발전 경험의 시대적 가치를 깊이 터득하며 정확한 정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선진 제조업 발전 방향을 확고히 견지하고 공업 강시 전략을 돌출해야 하며 의약과 인삼, 복장, 자동차, 민속식품, 전자정보 등 중점 산업을 중심으로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 난관 돌파에 해 활동을 착실히 전개해 특색 산업을 확대하고 우세 산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비교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관광 흥시 전략을 추진하고 삶이 머무는 곳 연길 문화관광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다져나가야 합니다. 1978 문화창의원과 도시응접실 등 문화관광 대상 건설을 다그쳐 문화관광 업태를 풍부히 하고 문화관광 소비의 흡인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야 할 일은 적극 추진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며 절대로 제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혁신으로 발전의 병목을 돌파하고 개혁으로 장애를 제거하며 실무로 곤경을 타파하는 것을 견제하고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중점 개혁 과제를 심화하고 기반시설과 민생 대상 건설을 총괄적으로 추진해 전역 발전의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실무적인 기풍을 발양하고 사고화식 책임 담당 간부가 되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언제나 인민을 마음속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군중의 창조 정신을 존중하고 군중의 급하고 어렵고 바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일선 사업법과 격자화 관리 등 기재를 엄격히 실시해 도시 건설과 관리, 2층 사회 관리, 민생 보장 등 사업을 전력으로 추진하고 간부들의 수고 지수로 군중들의 행복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책임을 짊어지고 큰일과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개혁 난관 공략과 대상 건설 등 중대한 과업 앞에서 과감히 결단하고 책임지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확한 인재관과 사업관을 확고히 수립해 일을 하고자 하고 일을 할 수 있으며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간부들이 무대를 갖고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하며 착실히 일하고 실속 있게 사업하는 기풍이 널리 자리 잡고 실제 성과가 존중받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시당위 이론학습중심조 성원들과 기타 시급 지도자, 시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0: 6월 24일 시 국토공간계획위원회 2026년 제2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고 시당위 석이며 시 국토공간계획위원회 주임인 왕길보가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제2사회 봉리원 건설 대상과 연변주 의료 양로 결합 지역 중심 건설 대상, 동부 전민 건강 체육 중심 건설 대상, 연변대학 학생 숙사 A구역 건설 대상, 연변대학 양자 과학 중심 건설 대상, 국자 원소구역 1기 건설 대상, 인민공원 울타리 개조 대상, 연결시 국토공간 총적 계획 동적 유지 방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국토공간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민생복지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높은 수준의 계획과 설계, 고품질 건설을 추진해 계획의 선견성과 조율성, 개통성, 장기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국토공간 개발과 보호의 질과 효율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계획의 인솔 역할을 강화하고 설계 방안을 더욱 보완하며 각 측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수렴해 당면 건설 수요가 장기 발전 포치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계획 방안이 발전 실제와 민생 기대에 더 부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 도시장 해문파가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시 국토공간계획위원회 성권 단위와 관련 부문의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 중국 전통명절 이야기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만에 관해서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만은 24절기의 8번째 절기인데요. 이때가 되면 우리나라 남북의 기온 차이가 작아지고 대부분 지역은 정식으로 여름에 접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비가 자주 내리고 강우량이 비교적 많아지는 곳입니다. 북방지구의 여름 성숙 농작물인 밀 등은 곡식, 알맹이가 속이 차오르겠지만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는 않았답니다. 남방지구에서는 소만의 밭에 물을 가득 채워야만이 밭이 말라서 갈라지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럼 소만 시간은 언제가 될까요? 바로 5월 20에서 21일 혹은 22일 좌우가 됩니다. 태양의 위치는 환경 60도 일대고요. 오늘 시간 친구들과 함께 소만에 관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들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소만이 되면 민들레가 왕성하게 자라는데 사람들은 민들레를 캐서 먹기도 하겠지요. 민들레는 우리나라 옛 사람들이 가장 일찍 먹은 들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맛은 조금 쓰긴 하겠지만 소염하고 열을 치는 작용이 있어서 습하고 더운 계절에 먹기도 좋습니다. 민들레 외에도 기름, 큰 꽃, 사철쑥도 먹을 수 있는데요. 들나무를 캐는 것은 아주 재미나는 일이겠지요. 친구들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민들레가 우석우석 성장하는 것과는 달리 일부 그늘지고 서늘한 것을 좋아하는 부드러운 식물들은 태양의 직사를 받아서 시들거나 말라 죽기도 한답니다. 밀이 익기 시작하는데요. 소만은 초여름인데 어떻게 밀 수확을 할 수 있을까요? 워낙 소만 후기에 이르면 여름에 여무는 농작물인 밀은 성숙기에 들어서 수확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밀로 말하면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온 셈이겠지요. 누에가 고치를 틀기도 합니다. 암컷 누에 나비가 산란한 뒤 약 두 주일이 지나면 포동포동하고 새하얀 누에가 까나오기 시작합니다. 소만이 되면 성장한 누에가 실을 토해서 고치를 틀어서 자신을 꽁꽁 둘러싸기도 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누에는 번데기가 되겠지요. 10일에서 15일 뒤 번데기는 꼬치를 찍고 나와서 누에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수컷 누에 나비와 암컷 누에 나비가 짝짓기를 하면 암컷 누에 나비는 또다시 산란을 한답니다.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잠신에게 제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전하는 데 의하면 소만날은 잠신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방직업이 극히 발달한 강소, 절강 일대에는 소만날에 잠신에게 제를 지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누에실은 누에가 고치에서 실을 뽑아 얻어짐으로 누에는 몹시 소중한 벌레랍니다.

누에는 생존 환경 그리고 먹이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 기르기 쉽지 않은데요. 옛 사람들은 누에를 기르는 계절인 소만이 잠신에게 죄를 지냄으로써 누에 치기가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수치신에게도 죄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밭에 관계할 때 주요하게 수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소만날 사람들은 물 한 곱부와 물고기, 용류, 향초 등을 이 수차의 깃틀에 올려놓고 신에게 제를 지냈는데요. 절을 할 때에는 물을 밭에 뿌리면서 강우량이 풍족하기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관계 시절이 날따라 발전을 하면서 이러한 오래된 수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수차신에게 제를 지내는 사람들도 차츰차츰 드물어지고 또 수차는 지금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건열풍은 건조하면 더운 바람을 말하는데요. 이 소만에는 기온이 비교적 높은데 일단 습도가 낮고 바람 속도가 빠르면 쉽게 건열풍이 형성됩니다. 건열풍이 불면 밀의 열기가 빨리 상승하면서 밀알이 마르거나 지어는 밀이 말라 죽을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민들은 진작 건열풍에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건열풍이 불 때에는 제때에 밀에 물을 주고 초목 회물 그리고 생장제를 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건열풍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답니다. 네, 오늘 시간 친구들과 함께 소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과 바른 대설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꿈, 희망, 사랑 띄워드립니다.

네, 친구들 계속해서 친구 사이의 예절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친구의 우정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 드물지 않을까요?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라면 서로 돕고 아껴야 하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도 희생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레저리 꼭 필요하겠지요. 친구하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친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틀림없이 미운 감정이 생겨나서 우정도 깨지고 맙니다. 생각해보세요. 친한 친구라 해서 남 앞에서 무안스러운 말을 함부로 하고 걸핏하면 손찌검을 하고 또 신체 약점을 놀려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시 우정이 깨지고 심하면 원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친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닐까요?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친구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친구 사이에 허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옳지 못한데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어떤 사고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 속히 연락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레이입니다. 서로 허물 없이 별명을 부를 정도로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는 별명을 부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듣기 싫어하는 별명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겠지요.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일부러 부르면서 친구를 골려주고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치사한 일입니다. 날마다 만나는 친구라도 아침이면 안녕 하고 아침 인사를 하고 또 헤어질 때면 잘가 내일 또 보자 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바른 대의랍니다. 친구 사이에 물건을 빌렸을 경우도 미안하지만 고무 좀 써도 되겠니? 하는 식으로 간청의 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돌려줄 때는 고맙다, 잘 썼다 하는 식으로 감사의 뜻을 꼭 전해야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왕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도 참 많이 들어보았겠지요. 여러 명의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한 친구를 따돌려서 바보로 만드는 짓을 말하는데요. 친구를 왕따로 만드는 것처럼 비열한 짓은 없습니다. 친구를 왕따로 만들면 왕따한 친구는 어쩌면 평생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지도 모르겠지요. 심할 때에는 정신병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친구를 왕따시키는 일을 뿌리 뽑는데 앞장서고 친구의 우정에 금이 가지 않도록 상대방을 친절하고 더 겸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친구들 여기서 꼭 명심할 거 있는데요. 이 친구, 저 친구를 차별하지 말고 모든 친구를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친구의 약점과 허물을 둘추지 말고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친구의 흉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참된 친구라면 기쁜 일에는 축하를 보내고 슬픈 일에는 위로를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친구들 오늘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친구 사이의 예절도 또 알려드렸고요. 24절기 가운데 소만에 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이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네요.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꽃편지 함께 듣겠습니다.

0: 예쁜 세상, 알뜰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사람마다 평안건설에 참여하고 집집마다 평안성과를 누립시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캄보디아 인민당 주석이며 참여원 주석인 훈신을 접견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방글라데시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국가조속령에 서명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베네수엘라 강진과 관련해 베네수엘라 대통령 대행에게 위문 전보를 보냈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조석인 습근평이 26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캄보디아 인민당 조석이며 참의원 조석인 훈센을 접견했습니다. 습근평 조석은 캄보디아 인민당 창립 75주년의 축하를 표하고 나서 캄보디아 인민당이 캄보디아를 인솔해 국가건설과 민족부흥 사업의 새 국면을 부단히 개척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지난 4월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하고 캄보디아 지도자와 함께 신시대 전천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새로운 장을 함께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양국의 상호 신뢰는 지속적으로 증진하는 가운데 중국과 캄보디아 두 나라는 마땅히 손잡고 변곡 속에서 책임감을 보여주고 혼란 속에서 올바른 길을 지켜 지역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안정성을 주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전략적 상호 신뢰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상방은 역사 속에서 힘을 응집하고 현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해 상호 신뢰 수준을 새 높이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와 함께 정당 간의 왕래를 심화하고 당 사무 관리와 국정 운영의 경험 교류를 강화해 당의 집권 능력을 공동 제고할 것입니다. 둘째, 안정적인 발전 진흥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상방은 공업 발전 회랑과 의미 회랑 전략이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캄보디아 자유무역 협정의 발전 예비를 충분히 방출하고 실무 협력 성과가 더 많이 민생에 혜택을 주도록 추진하며 중국과 캄보디아 진선의 민심 토대를 부단히 다져야 합니다. 셋째, 각자 국가의 항구한 안정을 수호해야 합니다. 중국은 캄보디아 측과 안보 동반자 관계를 건립할 것입니다. 중국은 통신 인터넷 사기를 척결하려는 캄보디아의 결심과 행동을 높이 찬성하며 캄보디아와 함께 지속적으로 힘을 들여 통신 사기 독종을 철저히 제거할 것입니다. 넷째, 전략 협력의 모범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국은 캄보디아가 한계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중국이 제출한 중대 리듬과 창의를 솔선적으로 지지해 준 데 대해 찬성을 표합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와 함께 조율과 배합을 강화하고

0: 지역 설린 진선의 기본면과 협력 상생의 대방향을 더 잘 수호할 것입니다. 훈세는 감무제와 중국의 철 같은 진선과 양국이 손잡고 신시대 전천 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습근평 총서기의 적극적인 평가를 전적으로 찬동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조항의 정확한 영도 아래 중국이 세인이 주목하는 발전 성과를 거두어 세계 각국, 특히 감보제를 막나간 전 세계 남방 국가들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한 데 대해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합니다. 중국이 감보제아 정부와 인민이 자국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을 선택한 것을 지지하고 감보제아 경제사회 발전과 국가 핵심 리익 수호를 지지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를 막론하고 감보제아는 시종일관 대중국 친선을 견지하고 한계 중국 원칙을 봉행할 것이며 중국이 국가 완전 통일을 실현하고 모든 형식의 이른바 대만 독립 분열 행각을 반대하는 중국의 노력을 지지할 것입니다. 감보제아는 중국과 함께 오각 전략과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 간의 접목을 강화하고 경제, 안전, 국방,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길 바랍니다. 통신사기 범죄를 척결하는 것은 감보제아 당면 사업에서 최우선 사항입니다. 감보제아는 중국과의 통신사기 단속 집법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합니다. 감보제아는 습근평 조석이 제출한 4대 글로벌 창의를 확고하게 지지하고 중국과 함께 관련 창의를 관철해 지역 나아가 세계 평화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감보제아 인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장기간 밀접한 협력을 유지해왔습니다. 감보제아는 중국과 함께 새로운 양당 교류 협력 비망록을 잘 관철하고 감보제아와 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을 위해 조력할 것입니다.
1: 습근평 국가수석이 26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한 방글라데시 타리크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시종 양국 관계 발전에 깊은 총시를 돌려왔고 줄곧 전체 방글라데시 이민에 대한 선린 친선 정책을 견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정치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국은 흔들림 없이 양국 진선의 큰 방향을 견제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타리크 총리와 함께 신시대 중국 방글라데시 운명 공동체 구축을 선포하고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중국 인민을 단합 인솔해 가난하고 쇠약하던 데로부터 성공적으로 중국식 현대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독립자주, 자립자강을 견제하고 국가 발전과 진보의 운명을 자신의 손에 단단히 틀어주는 것을 견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가 국가 독립, 주권, 영토 완전을 수호하고 외부 간섭을 반대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와 함께 국정 운영 경험 교류를 강화하고 각급 간의 우왕대를 밀접히하며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 관심 사와 관계되는 문제에서 서로 지지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화목 안전, 부유한 이웃 정책과 친선, 성심, 호혜, 포용의 리듬을 견지하면서 중국의 새로운 발전으로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동력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 새 정부의 순조로운 정책 시행을 지지하고 방글라데시와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하며 발전 전략의 접목을 심화하고 발전 경험을 교류하며 종점 협력을 질 수 있게 기획하고 친환경 저탄소, 디지털 경제, 정보기술,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의 협력 예비를 발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문화, 교육, 지방 등 교류를 전개하고 중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하고 지역 간 상호 연계와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와 유엔 등 다자 구도 내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평등하고 질 수 있는 세계 다국화, 보편적 혜택과 포용적인 경제 글로벌화를 함께 추진하며 양국의 정당한 권익과 글로벌 남방의 공동 리익을 더 잘 수호할 것입니다. 타리크 총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축하하면서 중국은 위대한 나라로서 방글라데시 외교 정책에서 줄곧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방글라데시의 소중하고 믿을 만한 동반자라고 비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신시대 방글라데시와 중국 운명 공동체라는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킨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습분평 조속의 확관 용도 아래 중국은 위대한 발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방글라데시의 번복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중국과 당적 교류를 강화하고 일대일로를 함께 건설하며 경제 무역, 상호 연계와 소통, 농업, 과학기술, 친환경 에너지, 교육, 보건 등 분야의 협력 교류를 밀접히 함으로써 방글라데시의 현대화 실현에 도움 줄 것입니다. 방글라데시는 한계 중국 원칙을 단호히 지키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어떤 형식의 대만 독립 세력이든 모두 반대하고 유엔 총회 제2758호 결의의 권위성을 단호히 수호할 것입니다. 습군평 주석이 제기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리념과 4대 글로벌 창의는 세계 평화와 발전, 국제 공평 정의를 수호하는 데 극히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중국과 국제 지역 사무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질서를 함께 수호할 것입니다. 왕위가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습근평 국가조석이 26일 제77호, 78호, 79호 조성령에 서명했습니다. 제77호 조성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2026년 6월 26일 수정 통과됐기에 지금 이를 공포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제78호 조성령은 중화인민공화국 회계사 등록법을 개정할 때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2026년 6월 26일에 채택됐기에 지금 이를 공포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제79호 조성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가 2026년 6월 26일에 결정에 따라 관지구의 자연자원부 부장 직무를 해임한다고 했습니다.
1: 습군평 국가수석이 6월 26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과 관련해 베네수엘라 로드리게스 림시 대통령에게 유문 조언부를 보냈습니다. 습군평 조석은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놀랍게 접했다고 표했습니다. 나는 중국 정부와 중국인민을 대표하여 조난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재해 구조와 재후 복구에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인솔 아래 베네수엘라 인민이 조속히 재해를 극복하고 고향을 재건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0: 국무원 리강 총리가 26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캄보지아 인민당 조석이며 참의원 조석인 훈센을 접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습근평 총서기가 캄보지아 인민당 훈센 조석과 회담을 가지고 양국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할 것과 관련해 기획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캄보지아 측과 함께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발전 전략의 접목을 강화하며 무역과 기반시설, 농업, 청정에너지, 디지털 경제, 인문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을 확장함으로써 양국 인민의 복지를 더 잘 증진할 것입니다. 당면 국제 정세는 갈수록 혼란하고 불안합니다. 중국과 캄보지아는 더욱 확고히 단결해 손잡고 외부의 위험부담 도전에 대처하면서 양국의 공동이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훈센은 캄보지아와 중국은 철석 같은 친구이고 양국 관계는 신시대 전천 후 캄보지아 중국 운명 공동체 구축에 새 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캄보지아는 장시기 동안 캄보지아에 제공한 중국 측의 소중한 지원과 도움에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캄보지아는 중국 측과 함께 제 분야의 실무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오정룡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1: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가 26일 오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폐막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이 폐막회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표기를 거쳐 개정된 상표법과 회계사 등록법 개정 결정을 통과시켰으며 관지구의 자연자원부부장 직무를 면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향양특별행정구에 대한 황강구 통상구 출입경 관리구역 및 관련 연장구역 관할권 분해에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결정을 표기를 통과했습니다. 회의는 표기를 통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2025년 조항결산 비준에 관한 결의를 통과하고 2025년 조항결산을 비준했습니다. 회의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 심사위원회의 개별 대표에 대한 대표자격 심사 보고를 표결을 통해 통과했습니다. 회는 표기를 거쳐 왕 총림을 전국인대 환경자원보호위원회 부주임위원으로 종평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부주임으로 임명했습니다. 회는 또한 기타 인사 임면안을 통과했습니다. 회의가 관련 표결 사항을 모두 마친 후 조락재 위원장이 연설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법치선진교육은 전면적 법치국가 건설의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입법 전 과정에 걸친 선전과 해설은 전 과정 인민민주의 중요한 리념을 입법 업무에 구현한 것으로 법률 시행을 위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유리합니다. 입법의 각 단계, 즉 입법 계획 수립, 조사 연구, 초안 작성, 의견 수렴, 심의, 제정 등 모든 과정에서 선전과 해설을 강화하여 각 방면의 입법에 대한 인정과 법률 규정에 대한 이해를 정진시켜 입법 과정을 법률 지식 보급과 법치 정신 고양의 과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방식과 방법을 혁신하여 료수 브리핑, 대변인 제도, 법률 시행 좌담회, 해설 기사, 강좌 보고 등 다양한 형식을 잘 활용하고 대중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와 방법으로 권위 있고 정확하며 효과적인 입법 선전과 해설을 수행해 법률이 대중의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여 개방형 입법을 견제하고 입법 계획과 일정, 법률 초안, 법률 정식 문안의 법에 따라 사회에 공포하여 민의를 폭넓게 수행하고 민의를 모아야 합니다. 사회적 관심사에 적극 대응하여 각 방면에서 제기된 입법 관련 건의와 의견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입법 업무와 관련된 이슈와 여론을 면밀히 조사하며 공정적으로 유도하고 의문을 해소하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폐막회 후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제23차 특별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26일 오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헌법 선서식을 진행했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26일 오전 북경에서 방글라데시오 타리크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과 방글라데시오는 전통적인 진산 림국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총리 선생을 접견할 때 양국 관계에
1: 대하여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고 확대함으로써 신강 경제사회의 거품질 발전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중국유럽 무렬차 오름치 집결센터를 방문하여 비단의 길 경제대 핵심구역 건설 추진 상황 등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중국유럽 무렬차가 아시아와 유럽 간 국제운송의 새로운 구도를 열었고 신강 발전에 거대한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지리적 우세를 발휘하여 주변 국가들과 경제 무역 협력을 심화하고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황금 통로이자 서방 개방의 교두보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류국호 김홍아였습니다.

오늘은 극우 외부인이 콜롬비아 대통령에 당선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롬비아 전국선거위원회가 24일 공식 심사 및 개표 결과에 따라 극우 정치단체 조국수호사의 독립후보인 아벨라도 델라 에스프레야가 근소한 차이로 콜롬비아의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돼 8월 열린

0: 대통령 선거 2차 투표에서 두 후보의 국내 여러 지역의 안전 상황은 심각합니다. 불법 무장 조직과 마약 밀매 조직의 활동의 영향으로 가우카, 안티오키아 등 지방에서 폭력 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드라이스 프레야는 무인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강도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반정부 무장 세력과의 평화회담을 중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무력을 통해 콜롬비아를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강경한 입장은 전통적인 우파 정당과 산업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드라이스 프레야는 약 40%의 국가 공공지출을 줄이고 수압 파쇄 기술을 사용해 자원을 채굴하는 등 방법으로 재정 수입을 늘릴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드라이스 프레야의 선거 주장이 집권 중에 실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 구도에 의해 제어되는 것인데 현재 불법 무장 조직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탈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방부 장관입니다. 2025년 1월 취임 이후 미국 트럼프 정부는 여러 차례 라틴 아메리카 우익 정치 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심지어 일부 국가의 선거에 직접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온두라스, 코스타리카에서 오늘날의 콜롬비아에 이르기까지 당로주의의 그늘날에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정치권은 우회전하거나 우익 기반이 더욱 공고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드라이스 프레야는 승리를 위해 자주 미국 측의 호의를 표하면서 조직 범죄와 이민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일치된 입장을 취할 것을 약속하고 콜롬비아 미국 관계 전면적인 회복과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소셜미디어를 통해 드라이스 프레야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만약 후자가 승리할 경우 콜롬비아에 전폭적인 지원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입장은 콜롬비아 현 정부의 비난을 받았고 이를 콜롬비아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좌파 세력을 약화시키려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스파냐 정치학자 후안 카를로스 모네데로는 트럼프의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 개입이 콜롬비아 국가 주권에 대한 침해라면서 이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극도로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당도주의의 백문 영류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가와 국제사회의 단결된 행동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극우 외부인이 콜롬비아 대통령에 당선된 원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국호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면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이민이다. 인민 최우선 편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장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위대한 장정정신을 발행하면서 홍색문화관광사업을 발전시켜 민중의 부유를 증진시키고 있는 감숙성 회능현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이란 전쟁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계산을 했는지 이른바 미국의 전쟁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이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이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오늘 저희는 중국 석유대학 막수주의학원 장명명 원장님과 운남성 리강 화평여자고급중학교 주은료 선생님을 평어근인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초대했습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재배 선생님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관절 통증은 여전히 심하신가요?
5: 네, 아직도 아픕니다.
4: 장겸의 선생님을 생각할 때면 깊은 존경심과 더불어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장명명 교수님, 이번 화평여고 방문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5: 장겸의 선생님이 확성기를 들고 학생들을 독려하며 사기를 북돋아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4: 주 선생님, 매일 장겸의 교장 선생님의 확성기 소리를 들으면 긴장되지 않나요?
5: 사실 우리에게 그 소리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 확성기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졸업할 때부터 장 선생님은 대학에 가면 꼭 이곳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요고로 돌아오겠다고 했을 때 교장 선생님은 처음에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제가 이 학교 덕분에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저도 선생님과 같은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자 그럼 돌아오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4: 정명명 교수님, 앞으로 수업에서도 이런 힘을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전달하실 거죠?
5: 그렇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사상정치의 작은 교실에서 사회라는 큰 교실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조국 대지를 돌아다니며 현장에서 논문을 쓰고 끊임없이 우리의 혁명자원을 발굴하며 사상정치 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이끌 것입니다.
4: 혁명의 씨앗을 학생들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심어주고 이러한 신념과 정신을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전달하시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장겸의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은 홍남, 극작품은 강죽견, 가장 즐기는 노래는 홍매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장겸의 선생님의 오랜 도시사 공군정치문공단의 전통국 강죽견의 두 번째 강죽견 역을 맡은 손소란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손소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손소란 선생님을 보니 인터넷에 유명해진 그 사진이 떠오릅니다. 바로 선생님과 장겸의 선생님이 함께 찍은

0: 홍매찬을 들으며 장계매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군가 나에게 왜 이러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 땅에 대한 감사와 정 때문이라고 말하겠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한 공산당원으로서의 소신과 사명 때문이다. 삼구의 혹한도 두렵지 않으니 한 점의 단심으로 해를 향해 피어나니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 오직 인민을 마음에 품은 사람만이 발랄의 단단한 바위와 같은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어 사촌도 교수님께서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다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1: 신시대에 왜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다를 강조하는가의 세 번째 핵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이 논단은 강한 현실 대응성을 지닙니다. 장기 집권하는 당이 가장 쉽게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는 인민을 탈리하는 것입니다. 당면 세계는 정보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인터넷 관문을 넘지 못하면 장기 집권의 관문을 넘지 못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총서기는 간부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군중 노선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49년 모택동 주울래 동지가 역사적 시험을 보기 위해 북경에 들어와서부터 습근평 총서기가 인터넷 시대 관문 통과를 제기하기까지 시대는 변했으나 변하지 않은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인민의 행복과 민족의 부흥을 추구해온 위대한 초심과 사명입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네,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반하자 이어집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반하자.
2: 오늘은 위대한 장정정신을 발행하면서 홍시향문화관광사업을 발전시켜 민중의 부유를 증진시키고 있는 감숙성 회능현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숙성 회능현은 뜨거운 홍생의 땅입니다. 중국 로농홍군 제1방면군, 제2방면군, 제4방면군, 새방면군은 적의 겹겹한 포위와 추격, 저지선을 뚫고 설산을 넘고 초지를 지나 가진 고생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1936년 10월에 제1방면군과 제4방면군이 회능에서 승리적으로 회합하고 제1방면군과 제2방면군은 장대보에서 승리적으로 회합했습니다. 회능현의 회사탑은 높이가 33.33m로 새 탑이 둘러있는 모습입니다. 회사탑 아래에서 공공후 해설자 양조동이 탑을 가리키면서 로농홍군 새 방면군의 회합은

0: 승리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홍군의 승리적인 회합으로 하여 회령은 회합의 도시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고 이 땅에는 풍부하고 귀중한 홍색 자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22여 곳의 홍군 전투 유적지와 천여 점의 혁명 유물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담요, 가죽자고리, 큰칼, 구리 주전자 등 회령의 홍군 장정 승리 기념관에는 전시품들이 마치 격동의 세월을 이야기하는 듯 싶습니다. 회령의 홍군 장정 승리 기념관과 홍군 회령회합 유적지를 기점으로 총 길이가 약 11km에 달하는 홍색 수학 여행 로선이 구불구불 뻗어 홍군 장정 승리 경원 내에 축소경관 군집으로 이어집니다. 공원은 현지의 원색적인 골짜기와 계곡, 산봉들을 활용해 노종교 탈취, 랍자구 격전 등 전형적인 장정 장면들을 재현함으로써 사람들이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몰입감 있게 장정의 웅장한 여정을 돌아보게 합니다. 회령행 홍군소학교 꼬마 홍군 강당 내에서는 징과 북소리 울리는 속에서 학교 진창 동아리가 현대 진창극 홍군이 우리 마을에 왔네를 공연하고 있었습니다. 홍군소학교는 회령현 박물관과 함께 홍군소학교의 40명 꼬마 해설원을 양성함으로써 어린이 목소리가 위대한 장정정신을 생생하게 발행하는 매개체로 되도록 했습니다. 장정의 길을 다시 걷는 것은 역사에 대한 회고일 뿐만 아니라 발전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때 깊은 산골짜기에 묻혀있던 옛 혁명근거지는 이제는 도로망이 종횡무진하고 교통이 편리해졌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회령현은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전현 농촌도로 총 길이가 6차 책임자 유한상이 소개한 데 의하면 사람들은 홍색 문화를 느끼기 위해 특별히 역참에 왔다가 현성으로 가서 더 많은 특산품을 구매합니다. 현재 홍색 역참은 해마다 연인수로 80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회령현은 홍색 유적지들을 하나로 이어놓아 홍색 목걸이로 만들고 지역을 연정해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역참에서 전시를 관람하고 대둔량 열사릉원에서 홍군의 전투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홍군 마을에서 군민 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회령현은 연인수로 846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하였고 관광 종합 수입은 6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회령현 당위원회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유자동은 앞으로 홍색 자원의 내실을 계속 깊이 발굴하고 회합의 도시 브랜드를 더욱 밝혀 홍색 관광이 더욱 부유한 산업으로 전환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당시 홍군이 회합했던 웅장한 장면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히 펼쳐지는 듯 싶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회령현을 찾아 회함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혁명 유적지들을 참관하고 열사릉원을 참배하면서 장정정신을 느끼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힘을 얻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조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미국 소비자들은 600억 달러가 넘는 전쟁으로 인한 부담을 짊어져야 할 것이다. 등등. 최근 많은 미국 언론과 기관들이 이란 전쟁과 관련한 천문학적 계산서를

0: 따라 공개하면서 국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처럼 돈을 태우는 숫자들 뒤에는 누가 묵묵히 비용을 지불하였고 막대한 군비가 유통되는 상황에서 또 누가 전쟁의 초연을 틈타 횡재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전장의 무기 소모로부터 자본시장의 이득까지 그리고 부풀린 국방예산으로부터 군수 주문이 급증하기까지 미국의 전쟁 장사 소화는 중동전쟁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군수산업복합체는 고도로 제도화된 이익 주도하에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재벌을 미친 듯이 수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전쟁은 일단락되었고 각국 전문가들은 각자의 이해 득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관찰자 류고베토 귀고로가 답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미국에게 있어서 전쟁은 항상 풍성한 이득을 가져다 준다면서 이를 가장 수익성이 많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쓴 비용이 어디로 흘렀는지는 전쟁에서 미국 군수기업이 이익 창출 경로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전장에서의 소모가 빠르게 무기 주문과 자본 수익으로 전환되었고 지속적으로 부풀린 정부의 군비 예산은 다시 군수기업에 지원됩니다. 이런 순환 속에서 전쟁은 점차 전쟁 장사 기제로 변합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후 미국 군수 업체들은 계속 대박을 내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무기가 집중적으로 소모되면서 군수기업의 재고 보충 주문이 급증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 추정과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측은 전쟁에서 1200여 발의 400만 달러짜리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과 1000여 발의 360만 달러짜리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을 사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초 록히드 마틴 통 비용이 최소 1조 달러라고 추산했습니다. 네, 소모, 보충, 확장 이와 같은 순환에 따라 미국의 군비 지출은 지속 가능한 이익 사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교의 전쟁 비용 계산 프로젝트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기업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주문 총액은 2조 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방부 재량 지출의 약 54%를 차지합니다. 2025년 미 국방부는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1조 1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금융시장은 이미 이 사실에 익숙합니다. 미국이 이란의 공습을 감행한 전날 미국의 세 주요 무기 대기업인 록히드 마틴, 네이시온의 모 회사인 RTC, 노스톱 그루먼의 주가는 대체로 4%에서 6% 상승하여 이들 기업 주주들에게 총 약 250억에서 300억 달러의 장부상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쟁이 불붙으면서 이들 기업의 주가는 계속 상승했고 록히드 마틴 주가는 연중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미국 균시통치전략연구소의 전문가 벤 프리먼은 이란 전쟁이 무기 거래상에게는 사업이지만 미국 정부에게는 군비 확장의 촉매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은 이를 훌륭한 투자라고까지 했습니다. 네, 미국 역사를 돌아본 정치인과 이익을 결속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인과 미디어를 통해 다른 나라를 악마화하여 안보 위협을 과장하고 유권자의 감정을 선동하여 국방 예산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출병, 이라크 침입, 리비아 공습, 수리아 간섭 등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 군수복합체의 전쟁 사업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1990년대 미국의 한 군수산업 계약자 회의 주최자는 해만 전쟁 발발을 공공연히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수십억 달러의 군수산업 주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무장폭력에 대한 행동기구의 글 한마디를 인용하자면, 미국에게 있어서 전쟁은 곧 사업이고, 군수산업복합체는 바로 끝없는 충돌의 진정한 승자입니다. 네, 미국 학자들은 대이란 전쟁 등 대외 군사작전의 막대한 지출 뒤에 정부와 군수기업이 공동으로 구축한 이익보장체계가 있고, 그 규제와 책임 추궁 기제는 유명무실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겉으로 볼때 미국에는 의회나 정부 책임국을 비롯한 감독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방부의 수조 달러에 달하는 방위비 지출 계정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는 여러 해 동안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익 네트워크와 체인 복합체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군비는 이미 엉뚱한 빚이 되어 버렸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랍스터 게이트 스캔들을 폭로했습니다. 미국 비정부기구인 공개 계정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5년 9월, 이를테면 전년도 마지막 회계 년도에 934억 달러를 집중적으로 지출하여 알래스카의 킹스냅과 바다까지 꼬리를 구매하는데 약 900만 달러를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단가가 12,000달러의 3층 과일 바구니와 단가 약 10만 달러의 고급 피아노를 구매하여 2008년 이후 미국 연방기관의 월간 지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2018년부터 2025 회계 연도까지 미 국방성은 여덟 회계 연도 연속으로 연간 감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25 회계 연도는 감사에서 감사인은 26개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국방부의 재무 체계가 심각하게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수 있다면서 체계적인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높은 전쟁 비용은 군수 기업을 살찌게 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물론 미국의 납세자들은 여기서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추산에 따르면 이란 전쟁으로 인해 미국 국민들이 세금과 일상 소비에서 약 1조 3,3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손실은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는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유가 절정기에 미국인들이 매일 5억 달러 이상의 연료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 언론과 싱크탱크는 미 국방성이 신청한 2천억 달러의 군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돈이면 미국의 연간 절반 이상의 기초시설 건설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미국 전국의 교사를 두 번이나 개조할 수 있으며, 수천 명 미국 노인들이 더 이상 의료보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할수 있습니다. 네, 미국 군수복합체에 대한 비용은 미국의 동맹국도 부담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3월 19일 아랍연합초장국 쿠웨이트, 요르단에 대한 총약 165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중약 170억 달러는 공식 발표되지 않은 257억 달러 규모의 방공 시스템의 요격탄 등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지역 전쟁에 불을 지핀 후 지역에 무기를 판매하여 동맹국에 불을 거두는 것이 바로 미국의 해외전쟁 동맹 장부입니다. 전쟁에 왜곡된 수익 경제로 하여 미국은 무력을 남용하는 길에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킹스턴 대학교의 자그나다 탐와다 교수 등 많은

학자들은 전쟁이 미국 특정 집단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들이 전쟁의 방향에 영향을 줄 능력이 있지만 이들은 전쟁의 파괴성 같은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미디어 웹사이트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정책 수립은 오랫동안 전쟁 경제의 지속적인 수혜에 의해 좌우되어 왔습니다. 전쟁은 미국이 불을 얻고 경제 운영과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하는 핵심 구성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신춘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해 김송령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김설아입니다. 네,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세계위생조직에서는 무상 헌혈을 공모하고 헌혈에 대한 군중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해마다 선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 민생열전 코너에서는 연변중심혈액소 혈액과 박소향 과장과 함께 헌혈 상식과 우리 주변 헌혈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방송 중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90386번, 290387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1: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2: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1: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2: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인사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예. 자, 해마다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인데요. 네, 세계 헌혈자의 날 유래는 어떠합니까?
3: 예, 매년이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무상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전 세계 혈액안전계획이 실시를 홍보 촉진하는 취지에서 세계보건기구 적십자회, 국제헌혈연합회, 국제수혈협회 등 조직들에서는 연합으로 2004년 6월 14일을 처음으로 세계헌혈자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6월 14일은 에비오 혈액형을 발견한 노벨상 획득자 칼란더 스타나의 생일이며 그의 위대한 발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날을 세계 헌혈자의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0: 네.
3: 그 취지는 이 특수한 기념일을 통하여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신이 보기한 혈액을 헌납하는 수천만 명의 무상 헌혈자들한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그들이 무상 헌혈에 뜻깊은 행동을 찬성하는 동시에 전 사회적으로 자원 무상 헌혈 사업에 중시를 일으켜 더 많은 사람들, 특히는 젊은 세대들이 무상 헌혈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합격된 정기적인 헌혈자로 되어 수혈을 여하는 생명을 위하여 제일 안전한 혈액을 기증할 것을 고무경도하는 것입니다. 2005년 5월 24일에 제58기 세계위생대회에서 결의를 채택하여 세계 헌혈자의 날을 국제성 기념일로 정하고 그 후 줄곧 이날이 오면 해마다 새로운 활동 주제를 제기하였고 한계 성실을 선전 중심으로 정하고 세계 헌혈자의 날 선전 홍보 활동을 늘리하여 왔습니다. 세계 헌혈자의 날 주제는 무상 헌혈을 전적으로 리타적인 목적으로 생명을 구하고 자발적이고 무보수적인 행위이며 점점 많은 나라들에서 100% 무상헌혈을 실현하였고 정기적인 헌혈자야만이 안전한 혈액을 헌납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혈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들이 수혈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네. 자, 그럼 현재 우리 주의 헌혈 상황은 어떠합니까?
3: 우리 주의 몇 년대 혈액 채집 공황을 보면 그닥 낙관적이지 않고 림상 혈액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0: 네.
3: 심각할 때는 필요한 혈액량이 절반이 부족하여 각 현지에서 서로 절하는 실정입니다. 올해 혈액 재고는 모든 혈액형이 지속적으로 경계선에 처해 있어 응급 환자들한테만 혈액 공급이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0: 네.
3: 년 혈액 채집 공급 상황 통계 수치에 따르면 헌혈량과 혈액 사용량 사이에 2000여 단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하여 무상헌혈 지식을 홍보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헌혈 의식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각 직장, 회사에 헌혈 지표를 하달하고 단체 헌혈을 조직하여 자원 무상헌혈이 보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존 무상헌혈자들한테 혈형별로 문자 혹은 유선상으로 재차 헌혈 참여 협조를 구합니다. 혈액소 직원, 청년단은 무상헌혈 자원봉사자들은 시대광장, 서시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로 무상헌혈을 홍보하며 유동 헌혈 차량 및 헌혈이 집 봉사 시간을 늘려 헌혈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런 혈액들은 어떤 용도로 많이 쓰이게 됩니까?
3: 혈액은 주로 외과 수술에 사용되는데 외상, 수술 등으로 대량이 출혈을 초래한 환자에 대해서는 수혈을 통해 혈액 용량을 보충하고 생명 징후를 유지하며 중요한 기관이 혈액 주입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빈혈, 백혈병, 재생장애성 빈혈 등 혈액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수혈은 빈혈 증상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거나 추가 치료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0: 네.
3: 이 밖에 엄중한 간염, 화상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일부 환자들에게 혈액제제를 주입하면 유기체의 저항력과 응혈 기능을 증가시켜 환자가 위험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연변중심 혈액원은 연길, 활용, 도문, 영정 및 4개 현시의 9개 의료기관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0: 네.
3: 림상병원이 매일 적혈구 수요량은 최소 30단이 필요하며 많을 때 50단위에 이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혈액형은 A형, B형, O형은 상대적으로 보편적이고 AB형은 비교적 적으며 Rh 음성 혈액은 더욱더 희소합니다. 주로 필요량과 분포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요되는 혈액형은 다릅니다.
0: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부터 유상헌혈을 취소하고 무상헌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왜서 무상헌혈이 필요한지, 네, 혈액을 매매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3: 예, 우리나라 헌혈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실행하여 왔는 바 무상헌혈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부상소를 돌보는 수요입니다. 현재 혈액은 인공적으로 제조할 수 없기에 의료구급에서 필요한 혈액은 오직 건강한 인체에서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3: 예, 또 수혈은 현대의학에서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며 대체할 수 없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무상헌혈은 안전한 수혈이 수요입니다. 혈액은 생명을 유지하는 복잡한 물질로서 혈액이 채취, 저장, 사용 과정은 반드시 품질을 보장하고 오염을 피하며 혈액을 통한 질병의 전파를 방지하여 혈액 사용자의 신체 건강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유상헌혈을 하게 되면 일부 개체 헌혈자는 경제리익의 눈이므로 빈번히 혈액을 공급하게 되며 병력을 숨기고 혈액을 공급하여 혈액질이 저하를 초래하고 혈액 안전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0: 네.
3: 이는 헌혈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불리할 뿐만 아니라 혈액 사용자에게는 수혈로 인한 질병 감염의 위험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무상헌혈은 헌혈자의 자원과 무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헌혈의 목적은 사랑을 전하고 타인을 구조하는 것이며 아무런 많은 표징이 하나입니다. 현재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는 림상 혈액의 전부를 무상헌혈에서 얻고 있습니다. 무상헌혈은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수요입니다. 서로 돕고 선행을 베푸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입니다. 무상헌혈은 바로 중화민족이 우량한 전통을 고양하는 생동한 구현이며 일종의 사심 없이 공헌하는 긍정 에너지이고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고 부상자를 돕는 숭고한 행위이며 우리나라의 정신 문명 건설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매체입니다. 혈액소 관리 방법 제61조에서는 혈액소가 자의로 혈액을 채취하거나 혈액을 매매한 경우 형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가 경고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제한된 시간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혈액에 의한 전염병이 발생, 또는 기타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책임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하게 됩니다.
0: 네. 자, 해마다 여러 사업단위에서 무상헌혜를 조직하는데 이처럼 단체헌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3: 네, 단체 헌혈이란 정부로부터 헌혈 계획을 작성하여 정부기관, 사업단체, 기업사업단위들의 헌혈 임무를 하달하여 무상헌혈을 조직 동원하는 헌혈 방식을 말합니다. 단체 헌혈량은 우리 혈액소의 전체 헌혈량이 20%를 차지하며 혈액이 제일 부족한 겨울철에 집중 동원하고 있습니다.
0: 네.
3: 무상헌혈에 관한 지방정책이 따라서지 못하다 보니 단체 헌혈이 조직 동원에 영헌혈하면 건강에 해로운 점이 없습니다.
0: 네.
3: 헌혈 전에 신체 검사를 진행하고 합격되어야만이 헌혈할 수 있습니다. 헌혈차에서 헌혈을 하여도 전염병에 걸릴 위험이 없고 아주 안전합니다. 헌혈차 내부를 매일 두 차례씩 소독하며 헌혈할 때 사용하는 기자재들은 모두 일회용이고 체혈 부위 소독도 규범화되었기에 세균 감염과 교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혈액량 70%가 거리 헌혈차에서 오며 우리 주만 하여도 매년 1만 5천여 명이 헌혈에 참가하지만 전염병에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처음 헌혈 시 헌혈하면 원기를 상한다거나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전염병에 걸릴 위험성은 없는지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번 헌혈을 하면서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되며 헌혈은 남을 도울 수 있고 자신이 신체 건강에도 유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뜻깊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0: 네.
3: 해마다 전국적으로 1,500여만 명이 헌혈하며 우리 주만 하여도 해마다 1만 5천여 명이 헌혈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체에 해롭거나 질병을 초래한다면 이 많은 분들이 헌혈할 수 없는 것입니다.
0: 네.
3: 그러니 신체가 건강한 분들이 헌혈을 하면 인체에 해롭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신체 건강에 유익하지요. 일반적인 경우 인체 혈액이 20% 좌우는 체내 여러 기관에 저축되어 있다가 필요시 혈액순환에 보충됩니다. 400cc 혈액은 체내 혈액량이 10%밖에 되지 않으며 한 번에 출혈량

0: 혈당이 체내 혈량이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건강에 미치지 않고 출혈량이 15% 20%가 되어도 체내에서 자체로 보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인이 혈액세포는 주요하게 골수에서 오는데 매일 일정한 양이 혈액세포가 만들어지고 동시에 상응한 수량이 혈액세포가 퇴화되기에 인체 내의 혈액은 3, 4개월이 지나면 혈액종부가 새로운 혈액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1: 네.
0: 장기간 적당한 헌혈을 하면 골수의 줄기세포 계통이 부단히 자극을 받아 비교적 왕성한 신대사를 보존하여 생명력이 강하고 신선한 혈액세포들을 부단히 생성됩니다. 전문가들이 연구에 의하면 장기간 적당량의 헌혈을 하면 심뇌혈관의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헌혈 본신이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헌혈에 대한 정확하지 못한 인식들이 이러저러한 영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1: 네. 네, 무상 헌혈, 수여하는 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 한없이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인데요. 어떤 분들이 헌혈을 할 수가 있습니까?
0: 예, 우리나라 헌혈자 건강검사 요구 규정에 의하면 만 18세, 55세 건강한 국민은 헌혈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헌혈 경력이 있는 건강한 헌혈자가 주동적으로 헌혈을 원하실 경우에는 60주세까지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체중은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 혈압, 맥박, 체온 등 일반 검사에 합격되고 빈혈, 간염 등 질병이 없어야 헌혈할 수 있습니다.
1: 네. 자, 이 헌혈을 하러 가보니
0: 헌혈을 못하는데 경우에 따라 연기하여 헌혈할 수 있습니다. 헌혈자의 일반 검사에는 연령, 체중, 혈압, 맥박, 체온 등 일반 건강 상황이 미달인 경우에는 헌혈할 수 없습니다. 헌혈 전 혈액검사, 혈용, 혈색소, 혈소판, ALT, 비형 간염 검사에 미달인 경우에도 헌혈할 수 없습니다.
1: 네.
0: 예, 헌혈 후 혈액검사, 비형 간염, C형 간염, 에이즈 항체, 매독 항체 검사에 미달인 경우 다시 헌혈할 수 없습니다.
1: 네. 네, 예방주사를 맞았거나 약을 복용하는 중이라면 헌혈을 할 수가 있습니까?
0: 예, 예방주사를 맞았을 경우 보통 연기하여야 하며 백신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호이면은 24시간 이후, 젠두 호이면은 14일, 28일 후에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에게 물려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은 제일 마지막 달을 접종하여서부터 1년 후에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기간에는 헌혈할 수 없으며 아스피린을 복용했을 경우 약 복용을 중단한 5일 후에 헌혈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헌혈을 하려는 분들은 헌혈 전에 어떤 면에 주의를 덜냅니까?
0: 헌혈을 하시려는 분들은 신분증이나 기타 유효 증권을 가지고 해당 지역 헌혈 지점에 가서 헌혈하시면 됩니다. 헌혈 전에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보장해야 하고 팔 부위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헌혈 당일 아침은 죽이나 찐빵 같은 담백 음식을 선택해야 하며 헌혈 전 두 끼는 비계, 기름튀김과 같은 고단백, 고지방 음식이나 약물, 음주는 삼가해야 합니다.
1: 네. 네, 그럼 헌혈을 한 후 얼마 후면 전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지, 네, 헌혈을 한 후 보건품을 먹어서 보양을 해야 하나요?
0: 보통 한 번 헌혈할 수 있는 혈액량은 300, 400cc로 인체 전체 헌혈 총량이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인체의 응급과 재생지능은 매우 높은 바 헌혈 후 몇 시간 내에 잃어버린 수분과 무기염은 보충되고 일주일 정도면 혈액에 함유된 단백질이 보충될 것이며 한 달 뒤쯤 혈액세포는 모두 재생되어 유기체는 완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1: 네.
0: 여성의 혈액재생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될 수 있지만 한두 달 안에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따로 보건품을 먹어 보양할 필요 없습니다. 평시와 똑같게 식사하시면 되시고 헌혈 후에는 휴식을 많이 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면 회복에 유익합니다.
1: 네. 네, 헌혈한 주사자리가 포로케 멍이 들기도 하던데요. 이런 면에는 어떤 처리가 필요합니까? 네. 어떤 처치가 필요할까요?
0: 네. 만일 주사 바늘 주위에 멍이 생기면 24시간 내에는 얼음찜질,

0: 24시간 후에는 언짢을 하면 됩니다. 혹시 또 다른 불편한 점이 있을 경우 혈액소 자문전화 5081618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1: 네. 이외에 헌혈을 한 후에는 또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까?
0: 네. 건강한 사람이 헌혈 시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헌혈 후 정상적인 사업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헌혈 후 적절한 관리는 필요합니다. 내하면 헌혈 직후에는 주사 바늘 자리를 10분 동안 지그시 눌러야 지혈시켜야 하고 24시간 내에는 주사 바늘 자리에 물을 묻히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하고 격렬한 운동은 피하고 포근라고 알람이 나가고 만약 불합격이라도 전화상으로 합격 항목을 알려드려 다시 헌혈에 참여하지 않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1: 네.
0: 혈액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헌혈자들한테 혈액검사 결과, 생일 축하, 새해 축하, 세계 헌혈자의 날 축하 등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자신이 혈액이 사용 상황도 알 수 있습니다.
1: 네. 네, 헌혈을 한 후 헌혈증을 발급하던데 헌혈증은 어떤 용도가 있습니까?
0: 네, 전국적으로 무상 헌혈을 하신 분들께는 위생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작한 헌혈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이 헌혈증으로 본인이나 직계 친척이 수혈이 필요할 때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혈하신 분들이 수혈이 필요할 때는 임상 응급처치용 혈액 외에 우선권이 있으며 무상 헌혈증, 주민신분증과 함께 5년 내에 헌혈량이 3배에 해당하는 혈액을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고 5년 후에는 헌혈량이 등량에 해당하는 혈액을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누적된 무상 헌혈량이 1000cc 이상이 되면 평생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주내에서 헌혈군인이나 대학교, 중등전문학교 재학생이 무상 헌혈을 했을 경우 복역기간이나 재학기간에 헌혈장지에서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헌혈자의 직계친척, 부모, 자녀, 배우자는 무상헌혈증과 주민신분증, 호구부 혹은 기타 유허증권을 가지고 헌혈량에 상응한 혈액을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혹 수혈량이 무상헌혈량을 초월할 경우 혈액채집과 검사, 혈액 분리, 혈액 저장에 필요한 비용만 받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부터 헌혈자를 중심으로 하는 봉사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며 무상 헌혈자의 획득감과 만족도를 높이며 전 사회가 무상 헌혈자를 관심하고 존중하는 양호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길림성내 혈액소와 혈액사용병원 사이에 무상 헌혈자 정보의 상호 연계와 통을 실현하며 정산 과정을 간소화하며 원스톱 결제를 실행하여 무상 헌혈자 및 직계 친척이 길림성내에서 병 치료할 때 사용한 혈액 사용 비용을 퇴원 시 직접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1: 네. 네, 요즘 인터넷에서 헌혈증이 있으나 즉 수혈이 필요할 때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 사용할 수
0: 헌혈증이 있는 환자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1: 네. 네,
0: 현재 림상 혈액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 공장 일꾼들은 근무 시간을 늘리고 저녁에 유동 인구가 많은 북대시장에서 무상 헌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여 자신이 신체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헌혈하여 혈액 부족 완화를 돕고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네, 헌혈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혈소판 헌혈을 하는 분들도 계신다면서요. 네, 혈소판은 어떤 곳이 쓰이게 됩니까?
0: 네, 혈액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유성 성분과 혈장으로 조성되었으며 헌혈에는 전혈헌혈과 성분헌혈이 있습니다. 전혈헌혈이란 헌혈자에서 흔히 말하는 헌혈을 말하며 성분헌혈이란 체혈기계로 수여되는 혈액 성분만 채집하고 나머지는 체내에 되돌려주는 헌혈 방식을 말합니다. 대하면 검사를 하여 합격되어야만이 헌혈할 수 있습니다. 또 혈액소에 가서 두 번씩 서로 다른 두 회사의 시액으로 혈액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CPR 방법으로 B형 간염 DNA, B형 간염 RNA,

0: 에이즈 RNA 검사를 하여 병원 체의 잠복기를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사 항목에는 ALT, B형 간염, C형 간염, 에이즈 항체, 매독 항체 등이 있습니다. 상순환 검사 항목이 모두 부합된 혈액만이 병원에 공급될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비교적 안전한 혈액인 것입니다.
1: 네.
0: 예, 그러나 수혈을 받으면 전염병에 걸릴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현재 과학으로는 검출 못해내는 병원체들이 있고 검사하는 병원체의 잠복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하면 C형 간염 1년에 24차를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혈헌혈 3개월 후에 혈소판 헌혈을 할수 있고, 혈소판 헌혈 한달 후에 전혈헌혈을 할수 있습니다.
1: 네, 헌혈을 하는 인원수가 비록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요. 그래도 이 무상헌혈에 참가를 해서 뜨거운 피를 나누는 가슴 따뜻한 헌혈자들을 적지 않게 만나보셨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헌혈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전주적으로 1만 5천여 명이 헌혈에 동참하고 있으며 2만 5천여 단위의 혈액을 헌납하였습니다. 요즘 헌혈량이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혈액 재고 긴급 문자를 받으면 혈액소를 찾아 자기 복원 혈액을 헌납하는 헌혈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이런 선행을 행하는 헌혈자들 중에는 과거 여러 번 헌혈을 했던 이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으로 헌혈을 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업종에 종사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누구나 다름없이 혈액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위하여 실제 행동으로 책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헌혈로 똑같이 생과 희망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1: 네.
0: 예, 헌혈을 마친 그들은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또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멀어지는 뒷모습은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0: 예, 영길시 북산가도 예봉반 봉사자들은 연속 10일간 근 260명 봉사자들이 270단위의 혈액을 헌납하여 뇌봉정신을 계승하고 뜨거운 피로 생명을 돕는 실제 행동으로 뇌봉이날을 기념하여 왔습니다. 예,
1: 네.
0: 그리고 해마다 의료계통, 교육계통, 공안검찰은 세무국 등 단위들은 무상헌혈에 적극 참가하여 자신이 실제 행동으로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직업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1: 네. 네, 우리 중 혈액 공급 수요를 만족시키려면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해나가야 할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펼치게 됩니까?
0: 네, 무상헌혈은 우리나라 헌혈사업의 방이며 전 사회, 전체 국민이 이익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무상헌혈 사업은 혈액소의 직책일 뿐만 아니라 각급 정부로부터 본 행정구역이 헌혈 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유관 부문을 조직, 협조하여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무상헌혈량이 림상용 혈액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무상헌혈이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건립하고 연변주 인대정책이 보장 기제를 적극적으로 쟁취하여 연변주에서 진정으로 헌혈법 법률 틀에서 조작 가능한 지방성 법규를 건립하고 무상헌혈 사업이 구체적 법률 보장으로 되어야 합니다. 실제에 부합되고 가능성 있는 혈액 응급 예비 방안을 제정 실시하며 예비 방안을 관련 부서 책임자에게 낙실하여 응급 예비 방안이 형식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며 혈액 편형 등 돌방 사건이 발생 시 혈액 공급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헌혈 판공실은 무상헌혈 선전력도를 높이고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단체 무상헌혈을 배치하며 헌혈 판공실과 혈액채집 부문에서는 작업 시간을 적당히 연장하여 헌혈자 헌혈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림상병원 혈액 사용 계획 심사 허가 제도를 지속으로 강화하고 응급 구급용 혈액을 진일보 보장해야 합니다.
1: 네. 자, 끝으로 헌혈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까?
0: 예, 희망컨대 더 많은 시민들이 연변주 헌혈 사업에 관심을 돌려 헌혈차나 헌혈의 집을 찾아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역시 병원에서 생사를 다투는 환자들을 구해주는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여러 청춘들이 무상헌혈을 기대하겠습니다. 피는 생명이 원천이고 사랑은 생명이 서광입니다. 미소를 지으

0: 으며 발소매를 걷어올리는 당신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멋져 보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전체 혈액 사업 일꾼들을 대표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헌혈하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수혈을 받고 새 생명으로 돌아온 환자와 가족을 대신하여 뜨거운 피를 헌납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들이 있기에 오늘의 세계가 더욱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프로에서는 연변중심혈액소 혈액과 박소향 과장과 함께 헌혈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헌혈은 생명을 나누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규획에서 확정한 재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생활을 바라는 인민의 소망이 곧 우리의 분투 목표임을 명기하고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재반 사업에 주력해 인민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시키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끊임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나는 중국 인민의 생활이 해마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21년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천추의 위업의 뜻을 두고 있으므로 100년은 한창 젊음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큰 당이면 큰 당다워야 합니다.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인솔해 위대한 사회 혁명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자기 혁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영원히 인민의 충복, 시대의 선봉, 민족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과제로서 잠깐 숨을 돌리며 쉬었다 가려는 생각을 추호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의 건강한 조직체를 침식하는 바이러스를 계속 깡그리 제거하고 기풍이 바른 정치적 생태를 적극 조성하며 전당의 막강한 긍정 에너지로 전 사회적으로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강력한 힘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평화의 소중함과 발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

확고한 자신감과 자존심으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적극 구축하며 인류의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중관 사업을 위해 새롭고 보다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인민이 쓰는 것이므로 공로 또한 인민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민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민에게 긴밀히 의거한다면 무궁무진한 힘을 얻어 역경을 헤치며 용왕 매진할 수 있습니다.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기자 여러분이 중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보면서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발전 변화를 계속 주목하며 중국을 보다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보도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찬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유익한 건의를 주시하는 것을 언제나 환영할 따름입니다. 그야말로 매화는 빛깔에 대한 칭찬이 필요 없이 그윽한 향기를 온 세상에 가득 채우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정길 작사 김학봉 작곡의 사랑이 최고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모르면서 한다고 뻐기는 것 사랑이더라. 틀렸어도 옳다고 우기는 것은 그건 역시 사랑이더라. 끝도 없이 밑도 없이 덤비는 것 사랑이더라. 사랑아, 나의 사랑아, 그래도 사랑이 최고야. 류철석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사람이 세상을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머니 속이 비어 초라함을 느끼는 궁색함을 이해하고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볼을 얻을 교만함을 이해하고 우물한 개구리의 근시안적인 시야를 상상하고 허세 부리는 자의 외강내요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무지, 편견, 허영심, 교만, 열등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그가 말하길, 찍고 싶으면 찍고, 찍고 싶으면 찍으세요. 10년 후에는 아무리 좋은 카메라와 기술로도 지금의 당신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잘 몰라도 상관없지만 생활을 기록하는 것은 꼭 해야 합니다. 잘 찍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을 때가 아쉬운 겁니다. 네, 사진의 의미는 순간을 영원으로 만드는 데 있답니다. 나중에 보면 어떤 사진들은 찍을 때는 별로라고 느꼈는데요. 네, 추억을 되짚어 볼 때 깊은 감회가 느껴지고 당시의 전경이 떠올라서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회상하며 감정의 공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대작보다 네, 김향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무지개 인생.

예전에는 항상 세월이 길어서 뭘 해도 아직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죠. 시간이야말로 가장 냉정한 심판자라는 것을. 기록하지 못한 사람들과 일들은 결국 아쉬움으로 변한다는 걸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도 점점 희미해져 결국 잊혀지고 맙니다. 많이 삶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진의 가치입니다.

당신이 점점 더 뛰어날수록 비로소 이해하게 되죠. 사실 사람마다 좋고 나쁨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요. 단지 다른 조파수에 있고 다른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네,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면 걸어가는 길이 더 넓어질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네 단어, 성실, 인내, 감사. 네, 성실한 사람은 자신을 바꾸고 인내하는 사람은 운명을 바꾸며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간직합니다. 삶의 보상이 있다면 먼저 노력하십시오. 좋은 운은 모두 자신의 노력 속에 깊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철석 가수의 고향역 듣겠습니다.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在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得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碎，早已经枯萎的玫瑰，看得久了会伤悲。